김양의 흥부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님께서 응디 이번 주에 34개월 아기 데리고 전시 가보려고 해요. 이제 많이 커서 둘이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해주셨어요. 어허허. 이제 뭐 걸을 수도 있을 거고 34개월이면 그죠? 가볼 수 있겠죠. 뭐 둘이서 어디 가는 거는 도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박정아님께서 어제 저녁에 호주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이 엄마 집에 와 있어요. 퇴근하면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동생을 3년 만에 보는 거예요. 호주에서 아예 살고 계시는구나, 여동생분이. 오랜만에 이제 뭐 또 추석도 다가오고 이래서 오셨나 봐요, 시간 내가지고. 와, 3년 만에. 진짜 그 요즘은 가족을 저도 이렇게 잘 김해에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 한 10시간 되는데 그게 참 멀게 느껴지는데 이 호주는 진짜 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곳이니까 진짜 3년 만에 보는 거면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있다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얼굴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요. 나중에는 사진 보면서 그죠?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요. 박유선님께서 저는 다이어트 3주 차인데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깨거든요. 오늘은 불고기 해 먹었어요. 진짜 먹는 거엔 독하지가 못해요. 힝! 아침 배고파서 깨요? 우리 집 저기, 거기 아빠랑 비슷하네요. 어제 새벽 3시부터 오늘 아침에 6시에 같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잠을 1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잤어? 이랬더니 어제 새벽 3시부터 깨 있었대요. 왜? 왜 깨 있어? 이랬더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더래. 그러면 부엌가서 뭐 좀 먹지. 근데 또 같이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혼자 또 뭘 안 먹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잤대요. 못 잤대요. 아, 배고파서 깬다는 거. 저는 못 느껴본 감정이어가지고 되게 괴로울 것 같기는 해요. 배가 고파서 잠까지 못 자는 거. 아무튼 뭐 다이어트 3주차인데 뭐 다시 하면 되니까요.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장기래님께서 응디 아들이 독립했는데 서울에서 살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인데 서로 일이 있어서 주말에 못 보고 오늘 아들 보러 가고 있어요. 미역국에 김치 몇 가지 챙겨서 갑니다. 날이 너무 좋네요. 날이 참 좋습니다. 아들 보러 가시는 길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아들도 얼마나 좋을까요? 생일에 엄마 미역국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이렇게 다 싸가지고 와주시고 맛있게 어제 미역국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 싹 올려갖고 먹고 싶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엄마 밥이. 울둥이님께서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오는 금요일에 아들과 단둘이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독감이 심하게 걸렸네요. 이를 어찌하오리까. 금요일? 첫 휴가 나오는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이틀 안에 감기가 나을까요? 일단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 받아서 약 먹고 푹 자고 땀 빼고 자고 뭐 이렇게 조금 해봐야죠. 뭐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다면 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들한테 독감이 옮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도 첫 휴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빨리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또 덜 아프게 해가지고는 좋은 시간 보내야 될 텐데요. 일단 병원 다녀오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을 꼭 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달도 밝은데, 그리고 정정아의 압록강 700리.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운전해? 나는 운전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나보다 우리 아내가 더 차를 많이 쓰거든. 근데 새 차는 꼭 나한테 해달래.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

0: 나왔어. 아들아, 아빠 왔다.
1: 왔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같이 저녁 먹자.
2: 으아, 아빠도 아빠 나랑 놀자.
0: 알았어. 아빠가 씻고 와서 놀자. 잠깐만 기다려줘.
2: 알았죠.
0: 근데 여보,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차가 또 엉망이던데 세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맞아. 지난 주말에 실컷 다녔더니 금세 더러워졌더라. 당신 시간 될 때 세차해줄 수 있어?
0: 어? 내가? 아니, 또? 아니, 당신 이번 주말에 또 나갈 거잖아. 그럼 다시 더러워질걸?
1: 그럼 당신이 또 세차해주면 되잖아.
0: 어? 아니, 당신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세차를 하래? 나도 힘들어.
1: 아, 여보, 잠깐만. 그 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야? 당신 쉬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육아하는 동안 집에서 좀 푹 쉬니까 세차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0: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주 세차는 좀 힘들다고. 그리고 당신이랑 우리 아들만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친구랑 그 집 그 쌍둥이 아이들까지 함께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차 안이 두 배 세 배 더러워진다고. 과자 부스러기는 물론이고 무슨 음료수 먹다가 흘린 자국까지 진짜 엉망이야. 근데 이거를 매주 청소를 해달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럼 당신이 손 세차하는 게 아니라 세차해주는 곳에 맡기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가?
0: 아니 여보, 아무리 당신 주말에 육아를 주말까지 해도 그렇지 차 안이 매주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알아? 날씨 안 좋은 날에는 흙먼지랑 빗물이 튀어가지고 엉망이라고. 근데 매주 나한테 세차하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자기야,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길 바랄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김영배의 남자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인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인호님 이거 익명 처리 안 해드려도 되는 건가? 아내분 같이 안 들으시나요? 아내분께서 매주 주말 아들이랑 친구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막 놀러 갔다 오면 차가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만 보고 어? 새 차는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으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 안이 더러워진대요. 무슨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묻은 자국, 음료수 먹다가 흘린 자국, 과자 부스러기, 뭐 애들 이제 흙 밟고 뭐 이렇게 차에 타가지고 흙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기관지 안 좋아지니까 차 안에 내부 세차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좀 너무하긴 한다. 이게 매주 이 세차가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세차 한 번 하고 오면은 진짜 힘 빠져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냥 겉에만 이렇게 뭐 대충 거품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부 세차가 힘들다는 것 같아요. 2365님께서 해줘요 세차 남자답게 그렇게. 박한근님께서 저희 아내도 운전만 해요. 이시정님께서 저는 아직까지 주유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세차도 물론이고요. 그럼 남편분이 해주시는 건가요? 김은님께서 세차장이 맡기세요. 세차 장난 아니에요. 근데 세차장이 맡기잖아요. 비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그 내부 세차까지 하면은 많이 비싸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한 달에 네 번인데 그 가격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김경태님께서 와이프가 세차하고 나서 힘들다고 저한테 짜증내는 것보다 제 몸 힘들게 세차하는 게 정신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경태님도 많이 정신적으로 편한 게 낫다. 차라리 몸으로 노동하는 게 낫다. 미소관님께서 세차는 와이프가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있나요? 더러운 거 못 참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뜻은 남편분이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내분께서 세차를 할 때 되면 한다고? 근데 이거 사연을 보니까 남편분께서 먼저 아내분한테 말을 하기는 해요. 세차해야 되던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당신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남편분이 못 참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더 할 게 많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때그때 치워야 되긴 하거든요. 깨끗하게 써야 또 차도 오래 쓰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매주 어찌됐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쓰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매주 하기는 힘들고 그죠? 그러면은 뭐 2주에 한번 하든가 아니면 맡기세요. 그리고 돈은 아내 돈으로 아내가 더럽힌 거니까 아내 돈으로 내부 그거를 그냥 그 깔개라고 하나? 그것만 꺼내가지고 그냥 탁탁 털고 그 바람으로 싹 쏘는 거 있잖아요. 세차장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것만 대충 해서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고 내부 세차는 뭐 한 달에 한 번 맡기는 거 제대로 맡겨서 하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은 그냥 대충 털고 그냥 겉에만 대충 하고 그렇게까지 막 매주 해야 되지 않지 않을까요? 3589님께서 남편분이 차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내 눈에는 괜찮은데 남편분이 보기에는 더러워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은 아내분이 그럼 당신이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집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차가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흘리면 닦으면 되지 뭐 털면 되지 막 이런 건데 약간 그 조금 더러워지는 것도 좀 싫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전 진짜 세차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여기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적당히 조율을 해서 아내 돈으로 맡기던가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거나
자, 은빛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죠. 나미의 왜 그래, 신동곤의 사랑의 금메달.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좋은 간단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10: 491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응디. 시장에서 무덥고 바빴던 여름 장사 잘하고 이제는 선선한 날씨에 빛나는 트로트 크게 볼륨업 해놓고 손님들과 가을을 즐기게 되네요.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장에 계시는군요. 아유, 여름 장사 진짜 이번에 참 더웠잖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선선해지셔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으시죠? 손님분들도요,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옛 친구 찾는 시간, 보고 싶다 친구야 함께 할 거니까요.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강소리의 사랑도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작업 구간은 많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더 지나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서서울요금소 진출로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은 용방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 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손비나의 두 주먹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세요. 리님께서 버스 타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졸려서 끔벅끔벅 하는데 응디 라디오에 잠이 확 깼네요.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아우, 버스 타고 서울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0: 하고 싶은대로 님께서 응디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군대 간 아들이 몸보신하라고 고기 소고기 보냈네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감동입니다. 아유 군대 가서 거기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그 사이에 또 아유 집에다가 소고기도 보내고 우리 아들 다 컸네요. 그쵸? 해피라니 님께서 라디오는 매일 듣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아주 가끔 보는데 오늘도 가은님은 여전히 이쁘시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저한테 이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뚝뚝뚝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는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에 빛나는 초대석 돌아옵니다. 주인공은 무명전설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가수 이창민 씨예요. 목요일 1부 이창민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억 잘해주셨다가 챙겨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빛나는 트로트에서요. 추석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팔도 자랑 그리고 혼추석도 괜찮아 인데요. 전국 팔도 자랑은 말 그대로 우리 반짝이 분들의 고향을 자랑해 주시면 돼요. 풍경,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인심,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향 자랑 저희가 듣고요. 우리나라 전국 팔도 자랑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낼 때요. 사투리로 사연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응디 이 노래 한번 들려줘 있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맛깔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또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연휴는 어떠한 이유로 혼자 보내게 되셨는지 뭘 하실 계획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추석도 괜찮아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자 지금 응가한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오시면요. 추석 기획 게시판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안내상 잘 챙겨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2070님께서 응디, 저는 19년차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팀장이 됐는데

MZ세대인 팀원들 대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나는, 힘나는 노래 한번 듣고 다시 기운내보려고요. 철규의 1등이야 노래 신청합니다. KBS 박철규 아나운서가 노래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모두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살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승진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에, 승진을 하셔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 그만큼의 무게가 생기죠. 여러 이제 아래의 단원들을 또 아우러야 되고 팀장으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일들도 또 많아졌을 테고 참 그 MZ세대라 그러죠. 요즘 친구들을. 우리 때는 뭐 신세대, X세대 뭐 많았어요. 우리 때도.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 MZ세대라고 하는데 참 많이 달라요. 생각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우리 쪽 우리 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젊은 세대들이랑 우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랑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 친구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맞춰야 되는 건지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건지 이것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메비우스의 띠다. 돌고 돌아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고 되고 이래도 어찌됐건 또 팀장으로서 잘 어떻게 한번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한 번씩 진짜 난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신 거는 또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응디한테. 아시겠죠? 5603님께서 친언니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네에 사는데요. 요즘 날씨가 좋을 때마다 저녁에 만나서 산책을 합니다. 아 마음은 산책을 하고 싶지만 4살 조카가 공원에만 나오면 직진으로 뛰어가서 언니와 저는 조카를 잡으려고 늘 뛰어다녀요. 이왕 뛰는 거 살이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박성원의 직진이야 신청할게요. 친언니가 가까이 살면은 참 산책도 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조카가 뛰어다니는군요. 아 진짜 살이나 빠졌으면 좋겠다. 우리 조카 건강하게 커라.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저는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옵니다. 피처링 엄영자 철규의 1등이야 그리고 박성원의 직진이야.

마리아, 안마리,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같은 반이 된 적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집이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친구가 되었지. 네 이름이 마리여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잖아. 야, 앞마리, 긴마리, 달걀마리 하면서 말이야. 사실 내 이름도 놀리기 좋은 이름이었거든. 내 이름은 이덕하잖아. 근데 그땐 우리가 어려서 이덕하 씨를 잘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보다 너를 더 많이 놀렸던 것 같다. 말이야, 내가 기억하는 너는 긴 생머리에 키가 참 컸어. 나는 여자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편이었는데

보고 싶다 친구의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의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덕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이덕화님께서 초등학교 동창 안마리님을 찾고 계세요. 두 분 다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이름이죠? 부탁해요. 배우 이덕화 선배님이 떠오르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친구분은 이름이 참 예뻐요. 안말이가 아니라 안마리.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 이름으로 우리가 놀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안마리 김한 이렇게 한 번에 불러나 봐요. 야 안마리 김마리 달걀마리 이렇게 안마리 김마리 달걀마리 이렇게 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을 놀리는 거 진짜 정말 싫었어요. 그렇죠? 이름 때문에 별명이 생기거나 놀림을 받아본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지의분들은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 있으세요? 저희 작가님 이름이요. 이정현이거든요. 이정현. 그래서 친구들이 가수 이정현 씨의 노래 그 와 있잖아요.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하면서 막 그러면서 놀렸대요. 이렇게 어린 시절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름으로 친구를 놀린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거 치압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에서 만나봅니다. 남진의 나야나, 이주랑의 동창회 하던 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남진의 나야나, 그리고 이주랑의 동창회 하던 날이었습니다. 자,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어린 시절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 사연 만나볼게요. 0894님께서 내 이름 강민호, 야구선수와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가 안타를 치면 저한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연락 와서 뭐라고요? 강민호 안타! 이렇게. 방성경님께서 저는 방씨여서 방가방가, 방귀, 방방 등 친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어요. 방

낚시로 방으로 시작하는 건 다. 에. 반가 반가. 방성경 반가 반가. 우리 방방 타러 갈 건데 방성경도 같이 방방 타러 갈래? 아. 6754님께서 제 이름은 인주예요. 그래서 도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도장 갖고 왔냐? 이러면서 놀렸어요. 아, 인주와 도장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러대요. 나 도장 있는데 인주야 너 필요해. 막 이런 거. 오수미님께서 저만 보면 노래 잘하냐면서 노래해보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조수미 씨랑 이름 비슷하다고요. 아, 나 근데 생각 못했어요. 성이 달라서. 조수미, 오수미. 와, 얼마 전에 콘서트 하셨죠. 진짜 멋있던데. 조수미, 오수미. 1707님께서 친구 이름이 김근심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러면서 떼창하면서 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근심을 털어. 근데 이거 좀 좋은 쪽으로 어찌됐건 이 노래는 되게 근심을 털어놓고 우리 다 함께 차차차 신나게 놀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놀렸네요. 이거는 막 너 근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놀릴 수도 있는데 막 춤추면서 그냥 뭐 신나는 노래로 놀리니까 그나마 뭐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54700님께서 저는 박정호인데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성이랑 이름을 순서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호박이 되어서 호박이라고 놀림 받아. 호박이라고 놀림을 받았네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스스로 호박이라고 했어요. 이거 참 애매해요. 저는 은가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영어 그걸로 표기를 하면 가은은 이렇게 돼요. 가은은. 그래서 되게 그 성이 앞으로 가면 이상하게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귀엽네요. 정호박. 4004님께서 제 이름이 화려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월요일마다 운동장 조회했는데 애국가 재창 때 전교생이 화려강산 이 부분 부를 때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너무 귀여운데요. 우리 때 와, 요즘은 없죠. 우리 때는 진짜 무조건 운동장에 아침 월요일에 무조건 운동장에 집합이었어요. 전교생이. 우리는 이 전교생이 이 모임을 해야 돼서 이 운동장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막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다 그 진짜 모여가지고 그거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체조 뭐 이런 거 하고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외워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화려강사 할 때 화려강사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그랬구나. 5985님께서 저는 이름이 김세권인데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김한권, 김두권, 김세권 책방 가면 책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놀렸어요. 아이 진짜 이거 신박하다. 김세권이라고 해서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뭐 이런 걸로 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친구들이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나는 놀리고 보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양혜정님께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이름이 정상기. 그 동료는 언제나 모든 게 정상작동입니다. 정상기. 와 진짜. 권현진님께서 외삼촌 이름이 육백근님이세요. 맨날 돼지고기 육백근 주세요. 아 이거 웃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외삼촌분 죄송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놀린대요 이거는. 가족들이 맨날 삼촌한테 돼지고기 600근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600근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전종철님께서 지루한 수업이면 아이들이 종철아 수업 끝나는 종철아 막 쳐라 막 이렇게 놀렸어요. 아 진짜 똑똑하다. 종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서 종철아, 종철아, 종철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똑똑해, 똑똑해.

송민걸님께서 제 이름은 민걸인데 선생님께서 Hey girl 이 문제 풀어봐 뭘 시킬 때마다 Hey girl 이러면서 저를 시키셨어요. 야 이거 좀 억지다. 에. 민걸 송민 그냥 걸만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Hey girl 선생님들이 의외로 이름 가지고 많이 놀리셨어요. 맞죠? 이름 뭐 이렇게 뭐 걸 이런 것들로도 뭐 해서 괜히 시키고 아 재밌네요.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반지의 분들이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봅니다. 김정우의 최고 친구 그리고 영탁의 허허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중에 김정호의 최고 친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분이 함께 부르셨네요. 소명, 김정호, 김태영, 한현빈님께서 같이 불렀습니다. 최고 친구에 이어서 영탁의 허허까지 듣고 왔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보고 싶다 친구야 사연 만나볼게요. 박대성님께서 수원아, 이수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냐? 초등학교 시절 나는 축구부, 너는 야구부였지. 나는 발로 차고, 너는 방망이로 때리고. 운동장에서는 서로 다른 팀이었는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우린 찰떡궁합이었다. 수업 끝나면 운동장으로 직행.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고도 다음날 또 만나자고 했지. 그때 우리 체력은 국가대표였는데 지금은 국가대표는커녕 동네 대표도 힘들 것 같다. 어느 순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옛날 운동장을 지나갈 때면 네 생각이 난다. 수아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다시 만나면 우리 그때처럼 운동 이야기부터 하자. 단, 이번에는 공을 차거나 던지지는 말자. 공보다 우리 관절이 먼저 날아갈 것 같거든. 수아나, 오래된 내 친구야. 정말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셨어요. 축구부, 야구부 이 둘 친해지기 쉽나요? 어릴 때 우리도 있었어요. 운동장에 항상 축구부, 야구부 뭐 그런 것들 런닝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개주하는 거 육상부 예. 육상부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운동장에서 각자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각자들끼리는 좀 안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원 씨랑 그리고 박대성 씨는 두 분이서 축구부 야구부였는데 이제 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운동장으로 모여가지고 막 뛰어놀고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고 그러고 또 국가대표를 꿈꿨겠죠. 근데 예전에는 체력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수원 씨는 뭘 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 연락 주세요. 박대성 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박대성 님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해주셔야 됩니다. 노래 듣고 오죠. 박주희의 오빠야 그리고 이자연의 찰랑찰랑.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계양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청주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1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입니다. 또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는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정체, 기흥에서 수원까지도 짧게 주춤합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이동량 꾸준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재에서 양지터널까지 4km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SNS에 AI로 만든 80년대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래요. 머리는 이렇게 부풀리고 어깨뽕 아우 엄청나고 메이크업은 반짝이에 컬러풀하게 진하게 모든 과하게 크게 화려하게 꾸몄던 그 시절 여러분들도 생각나십니까? 지금 보면 촌스럽고 도저히 못 입을 것 같은 옷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일 예쁘고 근사해 보여서 아주 기를 쓰고 입었던 겁니다. 바닥을 끌고 다녔던 힙합 바지, 뭐 나팔 바지, 또 통굽의 배꼽티, 킬힐의 스키니진. 엄마 아빠는 질색했지만 나는 좋아서 했던 패션들. 우리 라라 가족들은 멋 어디까지 부려보셨어요? 나? 어후, 말해 뭐해요? 머리 아프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에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멋? 패션? 등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멋 어디까지 부려보셨어요? 아, 저 순간 생각해봤는데 머리 아프네요. 어디까지 부려봤지? 뭐 헤어 컬러로 치면은 보라색도 퍼플도 있었던 것 같고 핫핑크도 있었던 것 같고 카키 그리고 아쿠아 렌즈 그리고 갈색 렌즈 뭐 크롭티에 힙합 바지에 롱부츠에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패션? 내가 생각하는 패션은 뭘까? 패션이 저는 그날그날 나를 밖으로 보여주는 가장 빠른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오늘 힙한 기분이라면 뭐 크롭티에 지금 유행이 아닐지언정 크롭티에 빅팬츠 선택을 할 것 같고 무시무하게 걸칠 것 같고 그리고 거친 느낌을 오늘 내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티에 뭐 롱스커트 그리고 더워 보이지 않는 미들 부츠 같은 거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행에 분명히 패션의 유행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막 입는 게 제 패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컨셉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다른 배우들하고 맞춰서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막 패션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멋을 부려보셨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얘기부터 명절이 곧 다가오죠. 명절을 앞둔 우리 집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점심 메뉴 뭐였는지 오늘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라라랜드를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이고 콩으로 보시는 분들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착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1: 토너패드.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6: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또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5776님 오랜만에 1등 출첵에 도전합니다. 1등은 못하셨지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콩디와 함께하는 4시부터 6시까지 꿈같은 라라랜드 에서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우연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라랜드 시간입니다. 가을이 오고 그대는 가고 사랑은 곧 오겠죠. 헉, 그대가 갔어? 그래서 또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뉴 사랑을? 이 시간 라라랜드와 함께 가을 여행 가자고요 하시면서 김우연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소연님도 안녕하세요 콩디 하면서 말 걸어주셨고, 그리고 콩디 보려고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 부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부산에서 우리 영수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주연님 언니 헤어스타일이 바뀐 지 조금 됐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그 머리 스타일에서 펌도 좀 많이 풀리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진 것 같아요.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가? 여주연님 보내주셨고, 집 앞 당구장에서 라라랜드 들으며 알바하고 있습니다. 조명희님 당구장에서 이번에 라라랜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치세요 장구? 장구래 당구 잘 치십니까 우리 조명희님? 그리고 주재원님, 와 카메라 누르면 보이는 카메라 되는 거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죠. 주재원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공원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세족하고 벤치 앉아 라라랜드를 들으며 휴식 중입니다. 056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3753님 오늘 쉬는 날이라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다음 주 엄마 기일도 다가오거든요. 잘하셨네요. 갈 때는 보고 싶어 힘들었는데 산소에서 대화도 하고 한바탕 울고 오니 울었어. 아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밤 꿈에 나오시겠죠? 하시면서 3753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 우리 자식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하면서 꿈에도 부모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울고 싶을 때는 좀 시원하게 펑펑 울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굳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콩디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콩디 방송 볼륨 업 하며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엄청 바빴어요. 너무 바빴죠? 어우 대박 나셨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찬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맛있나 보다. 명절날도 이렇게 바쁘면 좋겠습니다. 명절에도 콩디 방송 들으며 힘내서 일할게요. 3792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석합니다. 추석 전이라 그런가요?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참 바쁘네요. 그래도 콩디 목소리 귀 쫑긋할게요. 하시면서 1777님 또 블랙콩의 노래도 함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은실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통바지에 배꼽도 있고 다녔던 것 같네요 하셨고, 박민영님도 찾아와주셨고 김수아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중고등 동창 만나서 수다 떨고 오셨대요. 언니가 만들어준 비즈 팔찌 장착하고 나갔어. 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하더라고요. 언니 라디오 홍보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비즈 팔찌가 갔지? 우리 김수아님에게 궁금하네. 여튼 수다 한바탕 떨고 기분 엄청 좋아지신 거 맞죠? 그리고 구운선님도 오늘도 보이는 콩디라고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고 박세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방성경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안정래님도 찾아와 주셨고 이종표님 꿈꾸자님도 이소영님도 잊지 않고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중에서 제가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확행 사연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게 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G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어가겠습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우리 내친 김에 쭉 가볼까요? 라라벨 오늘 주제는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유행이 20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하죠. 이 80년대 너무 과감하게 한번 걸은 것 같은데요. 올가을 패션쇼 런어웨이 최대 유행이 바로 어깨 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이죠?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거? 그것도 유행이라 하고. 여튼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풀어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손잡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대한 귀걸이? 그리고 초미니스커트? 그리고 얼굴을 반 이상 가렸던 커다란 안경? 있었네요. 그리고 스프레이 한 통을 뿌려서 올려 세운 앞머리카락. 그리고 배꼽 티에 골반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온 골반 바지. 나 요런 스타일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에 두건. 요것도 좋고요. 온몸을 형광색으로 물들었던 이 알록달록한 그런 패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바지는 엉덩이까지 내려있고 목에는 굵은 체인 같은 거 여러 개 걸치는 그런 패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앞서갔던 이야기 라라 가족들의 그 시절 패션 센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건모 씨의 첫인상, 투투의 1과 2분의 1.

투투의 1과 2분의 1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건모 씨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좀 웃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 투투의 1과 2분의 1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아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들렸었거든요. 그 후에 누가 누구한테 들이대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 듣기만 하면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 예전에는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고스란히 들렸었던 게 지금은 아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들려서 들을 때마다 웃긴 것 같습니다. 김환지님,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또 풀어놔주셨습니다. 김원준 씨 또 빼놓을 수 없죠. 김원준 형님 따라서 치마 바지 아 진짜 따라 입어봤는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의상이죠 진짜 이 그때 당시에 김원준 씨의 치마 바지 아주 파격적이었었고 김은희님은요 김혜수 언니의 립스틱 따라 한 적 있었습니다. 혜수 언니는 항상 오버립에 과감하게 빨간색 갈색 립 라이너로 입을 과장해서 그리는 게 메이크업 포인트였습니다 하시면서 김은희님 그래서 혜수 언니 따라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려라 하니 라고 보내주셨어요. 달려라 하니도 귀여운데요. 윤시호님은 이효리 언니의 갈색 브릿지 머리 따라했었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경태님 구준표 꽃남바 아 그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씨 꽃남방 저도 따라서 입고 다녔었습니다. 꽃남방 입은 남자분들 꽤나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F4가 아니라 옥동자라고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놀림을 받으셨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나도 구준표 꽃남방 입었다라고 자신 있게 옷을 걸치시면 멋진 그런 패션이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민영님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에 빨간 머리에 큰 사자 머리 하고 다녔습니다. 이거 큰 사자 머리 비율이 한 12등신은 대조야 이거 멋지게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등신 아니다. 아 이거 저기 몇 등신 몇 등신이었을까요? 이 큰 사자 머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면 이 등분이 굉장히 좋았었을 것 같아요. 임민영님. 평상시 제 말투도 막 튀어나오네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사탕님. 저는 반스 밴드 보이게 입은 똥싼 바지였습니다. 아 이거 필터를 전혀 안 사용하니까 그냥 도착한 문자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속옷이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바지를 상당히 내려 입은 참 뭐 똥싼 바지 같다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한테 쫓겨날 뻔해서 밖에서 갈아입고 다니고 집 가기 전에 갈아입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 패션을 밀고 싶으셔서 알사탕님 보내주셨고 권현진님 20살 무렵에는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에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멋을 위해서라면 이거 뭐 춥지도 않죠. 추워서 다리가 파랗게 질려도 코트는 팔에 걸치고 추운데도 코트를 꼭 팔에 걸쳐야 해. 오, 멋내려면 추위를 참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와. 권현지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은실님은 서클 렌즈 끼고 카키색으로 염색하고 화장은 진하게 립스틱은 팥죽색으로 하고 다녀서 제 나이보다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멋쟁이인 줄 알았던 시절입니다. 김은실님. 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자기 자신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2053님 안녕하세요. 이보님 라라랜드 첫 방송부터 들었는데 참여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역사를 주제로 역사 소설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아, 글을 쓰다가 잠시 쉬면서 문자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우리 2053님은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이것도 하나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머리 기르고 한쪽에만 귀걸이하고 다녔습니다. 콩디. 뭐 요즘은 한쪽에 귀걸이하는 거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김영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하정님은 SES 바다언니 따라서 왕방울을 머리에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왕방울을 머리에 단 이상한 소녀처럼 보였겠지요 하시면서 근데 그때는 이게 유행이라 다 이뻐 보였을 겁니다. 김하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어우 마침 요 노래가 또 선곡되어 있네요. SES의 I'm Your Girl 듣고요. 계속해서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내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8574님 바지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다닌 적도 있고 아 기억난다. 바지에 체인을 두르고 아 기억난다. 체인을 두르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2076님은 콩디 저는요 20살 되자마자 폭탄 머리 파마했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멋있죠. 이런 그 트위스트 펌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부풀려서 하나로 싹 해서 묶고 다니면 정말 멋스럽고 이쁘죠. 김희선 배우님이 아마 하셨죠. 저는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아주 사자머리였습니다. 볼만했겠죠. 이런 거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더 멋있는데. 이선영님. 저는 핑클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토시 양말 신었는데 그거 신고 다녔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크크크 하셨고. 그리고 9078님은요. 이 비슷한 사연이 또 왔습니다. 김원준영 치마 패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친누나 치마를 바지 위에 입고 나갔는데 여학생들이 신고해서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너무 슬펐던 기억이 점점점 하셨어요. 이 특이한 옷차림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낯설어서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다. 여학생들이. 억울했겠는데. 9078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재원님. 99년인가요? 보라색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뿌리 염색하러 가서 탈색했는데 반은 노란색, 반은 보라색이 예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 이 충동적인 결정력, 이거 좋은데요? 저도 이 염색하러 갔다가 제가 원했던 색깔은 아니었지만 이거 멋있는데 순간 그 느낌이 들 때 스탑! 할 때 있는데 우리 주재원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다시 보라색으로 염색했던 기억. 원색은 그나마 괜찮으셨나 봐요 하시면서 주재원님 아버님께서 원톤으로 보라색까지는 용서가 되셨나 보네요. 그리고 1486님 통이 엄청나게 커다란 바지에 기장도 엄청 길고 앞코가 둥근 검정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길어서 끌리는 바짓단을 신발 뒤쪽으로 앞정으로 진짜요? 꽂았더랬죠. 여분의 앞정은 필수라고 하시면서 오 그렇군요. 1486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룰라의 노래 또 준비했습니다. 아, 또 이 룰라의 패션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이었었죠. 날개 잃은 천사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오늘 라라벨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여러분들의 패션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이종성님, 저는 고2 때 친구랑 동대문 가서 H.O.T. 캔디 패션 원색 옷 사가지고 바로 입고 무서운 형들한테 돈 뺏겼던 기억이 크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352님은 쿵디님 언타이틀 또 흉내 많이 내보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리얼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 시절 하계만 되면 10팀 중에 8팀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그쵸,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리고 체리나 씨의 두건 패션도 따라해봤다 하셨고, 정미선님은 저는 옛날에 남자세 여자세 이의정 씨의 폭탄 머리 했었습니다. 이동욱님은 저 모이칸 머리 해봤습니다. 어우, 양쪽 머리 다 밀어버리고 가운데만 있는 그런 머리죠. 오, 이 머리 하시는 분들 그때 많았어요. 2037님은 남편과 만날 때 롱코트를 딱 입고 갔대요. 화장실 갔대 그 코트를 싹 벗었대요. 그때 반전으로 초미니스커트를 딱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깜놀하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반전의 매력이 확 임팩트 있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한 소리 들으셨네. 203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요. 리얼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또 이선아님, 2053님, 이종성님, 9078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부 끝곡 마지막으로 솔리드의 천생연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또 2부에서 콩콩 디스크 자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오늘 하루의 사연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아님, 소녀시대 G 활동 당시 스키니진 따라 입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고, 2008님은 솔리드 솔리드의 패션을 또 따라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또 천생연분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4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이 계양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 요금소에서 중동까지 10km 정체,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은 고3 하이패스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남동 진출로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군포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22072 이보님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라디오를 켜고 이보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라라랜드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음악 행복한 이야기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따뜻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경님, 콩디 듣기만 하다가 보내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명절 택배 보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오성경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저 내일 7박 9일 일정으로 킬리만자로 갑니다. 아, 기대 반 두려움 반인데 고산 등반 잘하고 올게요. 아 떨려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주수미님 7박 9일 일정 잘 마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오셔서 기분 좋아지는 문자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정지희님 두 달 전쯤 재취업해서 라라랜드 못 들었는데 드디어 연차가 생겨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정지희님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뭉게구름님 서태지와이들의 난 알아요 들으시고 태지오빠의 상표 안 떼고 입은 비니랑 티셔츠 패션 그게 추억이 또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잡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 오늘 제가 고른 콩콩 테마는요, 멋진 하모니, 남녀 듀엣곡이 되겠습니다. 듀엣 하자마자 환상의

커플들이 여러분들 막 떠오르시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듀엣곡 문자로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저 콩디가 데리고 온 첫 곡은 뭘까요? 1976년 발표된 남녀 듀엣곡입니다. 남자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고 하면 여자가 그럴 일 없어 라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아주 사랑스럽고 장난기 있는 러브송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두 사람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합니다. Don't go breaking my heart.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섬에 비유한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에게 섬이 되어주는 두 사람,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의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박광호님,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이 생각났다 하시면서 All for you 신청하셨고요. 5300님, 서인국 정은지의 커플 달달 노래로 간다면 이 노래도 핫핫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All for you.

우리의 곡 좋은 음악이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이연정님 보내주셨어요. 그치 그치 너무 많지. 9446님 우리 시대의 듀엣에서 이소라 김현철의 그대 안에 블루 빼놓을 수 없죠. 김혜정님도 이 노래 떠올리셨다 하셨습니다.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 이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노래

네, 오늘 콩콩 디스크자키 테마가 멋진 하모니 남녀 듀엣곡을 골라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듀엣곡들이 좋은 곡들이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문자 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이번이 데리고 온 곡은 첫 번째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 들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의 Islands in the Stream 이렇게 두 곡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정기고 그리고 소유씨가 함께한 썸 들어봤고요.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서인국씨 정은지씨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All for you 들어봤고 빼놓을 수 없죠. 이소라씨 김현철씨의 호흡 그대 안의 블루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고규봉님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떠올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정통 러브 발라드죠. 우리 백용기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고 이혜숙님은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 여 이 노래도 있었다. 진짜. 그리고 핫뚜핫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김동규씨 에스더가 함께한 다시 태어나도 와 이 노래도 정말 한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는데 우리 황영숙님은 팝송을 떠올리셨네요. Way Back Into Love 휴그랜트 가을이면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휴그랜트하고 헨리 베넷이 함께 불렀었죠. Way Back Into Love 듣고 싶다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 함께한 Something Stupid 저의 최애 듀엣곡이라고 뭉게 구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있다 진짜. 김동률

씨, 이소은 씨가 함께한 기적, 뮤비도 굉장히 멋있었죠. 장훈진 님이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곡은요. 두구두구둥.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함께한 엔드리스 러브 신청하신 분들 꽤나 많았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원님,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도 너무 좋다 하셨고, 그리고 오경희님은 청아와 크리스토퍼, 아, 또 빼놓을 수 없죠. When I Get Old 이 노래도 생각났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 어우 썸머타, 썸머나이츠, 김은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엔들리스 러브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입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저녁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간식을 챙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 오늘은 뭘 주지? 빵을 주면 어제도 먹은 거잖아 하고, 과일 깎아두면 한 개 집어먹고 남긴다. 아니, 배 안 고프다며? 과자 들어갈 배는 있어? 과자는 엄마 맛있잖아. 반찬도 과자처럼 만들어줘 그럼. 아우, 지집애.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차리고 먹이고 치우고 나면 또 차리고 남기고 치우고. 자식이 무슨 벼슬이라고. 가끔 남긴 음식 보다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에휴, 진짜 애를 둘이나 낳은 내 몫이지 뭐. 며칠 전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잠깐만, 우리 엄마는 애들 셋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나 어릴 때는 학교 급식 같은 것도 없었으니 오빠, 언니, 나 삼남매의 도시락을 엄마는 매일같이 싸주셨다. 4교시 후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엄마가 싸주시던 도시락 반찬들이 눈앞에 보이듯 펼쳐졌다. 색깔이 너무 고운 노란 계란말이, 반질반질 윤기나는 콩자반, 장조림의 메추리알, 계란물을 입힌 소시지, 고운 도시락 들고 다닐 때는 밥 따로 반찬 따로 한 칸에는 국까지 담아주셨다. 아, 그걸 3개씩? 하지만 그때 나는 엄마가 힘든지 전혀 몰랐다.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끼리 도시락 쫙 펼쳐놓고 반찬 탐색에 들어갔다. 와, 니네 집 오늘 잔치에 산적을 싸주셨어. 어제 제사였어. 와, 이거 돈가스 소스 진짜 맛있다. 엄마가 수입상가에서 사온 소스인데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 계란말이 두 개랑 돈가스 하나 우리 바꾸자. 에이, 바쁘긴 뭘 바꿔. 얼른 먹어. 난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따졌다. 엄마, 내 도시락 반찬은 왜 맨날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때 나를 찾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계란 돌돌 말고 장조림 만들고 콩자반 볶고 소세지에 계란까지 입혀서 국까지 끓여 도시락 3개를 싸준 엄마한테 맨날 똑같다고 했다니. 게다가 막내였던 나는 주문도 많았다. 엄마, 엄마, 소시지 그냥 부치지 말고 그 비소시지 마냥 칼집 이렇게 내줘. 친구 엄마는 문어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야. 모양도 얼마나 예쁜데. 엄마, 엄마, 나 계란말이 안에 당근을 좀 넣어주면 안 돼? 색깔 굉장히 예쁘던데? 아휴, 지지배야, 그냥 좀 먹어라. 어? 무슨 도시락 반찬에 그렇게 주문이 많아. 하지만 다음날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면 계란말이에는 당근이 콕콕 들어가 있고

소시지 진짜 칼집이 났네. 문어 같았다. 엄마는 내 말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번 추석에는 시부모님 여행을 가셔서 친정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게 됐다. 집에만 가면 여전히 엄마한테 이것저것 얻어먹기만 하고 잔소리나 해대는 딸이지만 올해는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거 미리 좀 챙겨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랑 간장게장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또 뭐 있더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엄마한테 전화부터 해야겠다. 물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엄마라고 부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어떤가요? 이여은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여은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왁스의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캬, 이어지는 선곡 눈물 나네요. 그리고 울컥해지는 내용. 옛날이 그립습니다.

0: 나 구공님도 보내주셨고 민영님은요 이번 추석 때 간장게장 젓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하셨고 우리 김우님도 울컥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박민경님 투정 부려도 다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엄마.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빠는 살짝 귀 막아주세요 하시면서 아주 애교 있게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박민경님. 갑자기 저녁을 하다가 노래를 듣고 울컥했대요. 오열 중이래요. 우리 엄마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연정님 그리고 이양희님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좋은 엄마가 이제는 안 계신다 하시면서 20일 일요일이 엄마 49제라고 이양희님 보내셨습니다. 고규봉님도 의견 하나 또 보태주셨어요. 1169님도 감사합니다. 윤은영님도 강혜영님도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 씨의 노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1: 집밥.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7: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배영광님, 뽀누나, 여기는 홍콩 조던역 근처에 있는 호텔입니다. 아내와 함께 잠시 쉬고 있습니다. 누나 홍콩 가보셨어요? 하시면서 홍콩에 가셨구나. 두 분이서 좋으시겠습니다. 홍콩 가봤죠. 이 중경삼님 같은 감성이 물씬 나는 저 침사추이. 그 분위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빅토리아 하버도 있고 센트럴 쪽 그리고 몽콕 뭐 이런 곳들도 멋진 곳들이 꽤나 즐비합니다. 좋은 여행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님. 그리고 윤경님 오늘 아버님 제사라 반유 내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이랑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깜짝 선물. 딸을 놀래켜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수민아 사랑한다 하시면서 윤경님이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따님이 깜짝 어? 아빠 보냈어? 하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오늘 꾹꾹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정체 이어지면서 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어렵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진학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물었는데요. 잘했어, 사랑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라는 말이었대요. 또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수고했어요, 당신 최고였고요.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은 역시 김대리 믿고 있었다니까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인정해주는, 내 노력을 알아주는 말을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애정과 신뢰가 듬뿍 담긴 한마디, 오늘 얼마나 나누셨나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4월 16일 수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0292님이 슬디 출첵합니다. 첫 곡부터 어깨 뿜뿜 신나는 노래 감사해요 했어요. 일어서서 뭔가 응원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줌바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0202님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래 사. 아내가 스피커 사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38% 세일도 끝났다고 유유하셨습니다. 38%면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안 사면 100% 세일이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볼까요? 김은님은 전 괜찮아 라는 말을 좋아해요 하셨어요. 진짜 듣고 싶은 말이에요. 괜찮아. 은님 오늘도 괜찮죠? 오늘도 다 괜찮습니다. 연정님은 슬디 중3 저희 딸은 사랑 표현을 잘하는 아이라서 등교할 때 사랑해, 자기 전에 사랑해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훈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교훈이가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연정님도 엄마 사랑해 소리 매일매일 가득 들으시길요. 그리고 이효정님은요. 저는 모처럼 일찍 퇴근하면 보고 싶어서 울려고 했는데 빨리 와줘서 너무 고마워하는 우리 아내 애교 많은 말투로 반겨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와 환영받는

0: 남편이시네요. 가족들 다 효정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퇴근 잘하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저의 애정과 인정의 말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쓰다꼬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해피타임 가족들의 출석 체크 들어가 볼게요. 어디 사는 누구예요? 저 오늘도 여기 있어요. 뭐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저랑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듣고 왔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은 님이 슬디 출첵해요. 이따 초등학생 딸이랑 데이트하기로 해서 저 지금 신나요. 다 있는 상점도 갈 거고요.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올 거예요. 하트 하셨습니다. 재밌겠다. 이것저것 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훌쩍 가고 평생 단짝이죠. 따님과 디저트만큼 달콤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요. 그리고 장동희님은 어제 저도 친구하고 싶었는데 운전 중이라 문자 못 보냈어요. 오늘이라도 친구 돼주실래요? 저도 아침 방송 매일은 못 듣고 가끔은 들었지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동윤님, 우리는 친구입니다. 어제 운전할 때 문자 안 보내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 아침 때부터 안 사이니까 꽤 오래된 친구네요. 앞으로도 자주 안부 나눠주세요. 그리고 4334님은요. 김해에서 요양 중 듣고 있어요. 슬디 덕분에 힘나요 하셨습니다. 지금 김해에 계시는군요. 남쪽의 날씨는 어떨까요? 왠지 하늘이 더 깊고 높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박숙향님은 슬기님 오늘로 3일째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어서 찾아봤는데 생각했던 슬기씨가 맞네요. 한 시간은 퇴근길에 한 시간은 집에 가서 들을게요. 흔들려서 지우고 또 쓰고 문자 쓰기도 쉽지 않네요. 인사했으니 이제 편하게 들으며 갈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몇 개월 전까지는 상쾌한 아침으로 찾아뵀었는데 이제는 저녁입니다. 더 좋지 않나요? 퇴근 잘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중님은요. 슬디 친구 구하는 거 아직도 유효한가요? 제가 슬디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매일 6시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친구가 되는 건 나이가 중요하지 않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살 이후로는 나이 세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33살 동갑 친구 맞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6시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볼까요? 이슬기 앵커.

가요계의 또 하나의 무서운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애틋하고 감미로운 중성적인 보이스 컬러와 섬세한 바이브레이션, 헤일처럼 짜릿한 전율로 가슴을 파고드는 매력적인 고음의 주인공 이정봉인데요. 그의 데뷔곡 어떤 애츠는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남의 사람이 되어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자의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감미로운 현악기의 선율을 따라 감정의 고조와 애드립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정봉의 보컬이 애절한 감상을 한껏 고조시키는 최루성 발라드인데요. 노래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가을이 깊어가면서 그 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상 1996년 10월 재책인 뉴스였습니다. KBS 이 곡은요, 화요비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한 곡입니다. 이정봉 씨의 데뷔곡 어떤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힌트곡이에요. DJ 디오 씨의 해변으로 가요.

정답 힌트곡이었죠.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였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이정봉의 어떤 아우치

정답은요, 어떤 가요였습니다. 최근 영상을 찾아봐도요, 이정봉 씨 미성이 여전합니다. 당시에는 영턱스 클럽 정에 밀려서 꽤

99-1번 타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애취 이거 제가 조금 실감나게 했나 봐요. 진짜 재채기 하시는 줄 아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8684님은 가요요. 예전에 짝사랑하던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가 이정봉의 어떤가요였어요. 그 사람은 잊은 지 오래인데 노래만 나오면 그때 감정이 슬쩍 올라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노래가 또 생각나게 하는 추억들이 있죠. 이 곡 들으면 그 시절의 나, 그 사람 새록새록 생각이 나겠네요. 그리고 8613님은요. 가요요. 저 학창시절에 제주도는 한라봉, 가수는 이정봉, 모모 대학교는 김한봉 이러면서 친구들이 노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와, 친구들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재밌는데요. 이 정도면 유명 인사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고마리님은요. 가요요. 어떤가요? 내 곁을 떠난 이후로 전 개인적으로 화요비님의 간절한 첫 소절이 시작되는 버전 좋아하는데 남편은 이정봉님 버전을 좋아해서 아직도 누가 더 좋니 다투고 있네요. 흐흐 하셨습니다. 와, 이거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죠. 저도 사실 화요비님의 곡도 리메이크 버전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정봉님의 버전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그날 다르게 좋아하는 걸로 해봐야겠어요. 그리고요, 파로우님은요, 가요 어떤가요? 저는 박하윤님이 부르신 어떤가요 컬러링으로 해놨었어요. 명곡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세수하다가 정답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들어봐야죠.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이정봉의 어떤가요?

이정봉의 어떤가요? 들려드렸습니다. 박재희님이 학창시절 길가에 울려 퍼지던 레코드점 앞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용돈 아껴가며 테이프를 샀던 세대예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다시 듣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하셨어요. 레코드 앞 스피커 그 소리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추운 겨울이 오면 소리가 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 상점에서만 온기가 흘러나오는 기분? 그 시절 그리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김선정님은 감성 발라드 역대 탑 10 안에 들어가는 명곡인 것 같아요. 90년대 가요는 정말 실력이면 실력, 음악이면 음악, 너무 멋진 최전성기였던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90년대는 발라드도 너무 좋았고요. 댄스곡도 너무 좋았고요. 그때 젊었고 핫했던 우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친구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에서야 많은 분들이 친구해도 되냐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아무래도 어제 친구하자고 못한 거 후회돼서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저와 다르게 낯을 많이 가리시나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친구 만날 때가 제일 좋거든요. 언제든지 놀러와 주십시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도 함께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4469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조민규의 Next to You.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4756님, 발목 수술을 오늘 처음 외출했어요. 덕분에 라디오도 듣고요. 역시 건강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소소한 거에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네요 하셨어요. 아킬레스 쪽인지 인대인지 뼈 쪽인지 어디 다치신 건가요? 발목은 특히나 회복이 더디던데 오랜만에 외출 정말 축하드리고요. 재활도 꾸준히 계속 잘하셔서 운동까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26님은요. 슬디 반가워요. 오늘도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퇴근 준비합니다. 출석 도장 꽝 찍고 지하철역으로 고고해요. 보라로벤이 더 반갑네요. 신청곡은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오늘 2126님이 타는 지하철 칸에는요. 사람이 덜 붐비기를 그리고 내가 선 자리 앞사람이 다음역에서 내리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노래 들으면서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셔요. 신청곡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들려드립니다.

아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들려드렸어요. 이공님은 여기는 대전이에요. 퇴근하다가 호떡 냄새에 이끌려 갔는데 근데 해피타임이 크게 틀어져 있었어요. 사장님도 해피타임 팬이신가요? 한 개 서비스도 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우와 사장님 최고. 근데 대전은 어떤 호떡이 유명한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동네에는 녹차 호떡에 소를 치즈 반, 꿀 반 넣는 게 있거든요. 짭짤 달콤. 우리 동네만큼 맛있을까? 그래도 해피타임 듣고 계시다니까 분명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장님 그리고 이공님 모두 감사합니다. 혜정님은요, 옷가게를 하는데 오늘은 여름 상품 반품하느라 하루 종일 박스랑 씨름했어요. 포장하고 정리하고 또 포장하고 힘은 들었지만 다 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장롱에서 여름옷 정리하고 가을옷 꺼내고 일만 한다고 해도 3일은 꼬박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매장에서의 옷의 양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인정. 그래도 가을에는 반품할 거 하나도 없이 모두 완판되길 바라볼게요. 신청곡 이어져요.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 듣고 왔어요. 장유맘이에요. 매일 편의점에 가서 딸들을 도와주는데요. 저녁 시간엔 편의점 단골 손님들께 드릴 네잎클로버와 수세미를 뜨면서 듣고 있는데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어머, 혹시 제가 다녀온 편의점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제가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 계산대 앞에서 손으로 뜬 수세미들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전 물론 구입했지만 뭐 햄스터 모양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아무튼 너무 좋아서 몇 개 더 사올 걸 아직도 후회 중인데 혹시 거길까요? 궁금해집니다. 0216님은요. 슬디 하트. 문득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해서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슬디 라디오 듣고 있대요.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더 좋네요. 내 동생 김설이 항상 고맙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역시 가족의 취향은 비슷한 법인가 봅니다. 이렇게 자매가 같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까지도 기분 정말 좋아지네요. 김성문님은 오늘은 독박 육아의 날입니다. 아내가 밤 9시까지 일하고 온다네요. 하 하셨습니다. 어쩌죠 성문님, 저도 밤 9시 퇴근인데 조금만 봐주세요. 힘내시고요. 이특 사랑해님이 신청해주신 슈퍼주니어 유 들려드려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험. 과식에 위제로.
7: 이영약품.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도
12: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4: 우리 아이 락토핏.
13: 바쁜 하루를 보내는
14: 어른들도 락토핏.
1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4: 우리 모두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민경 님이 슬기 집에 도착했어요. 힘드네요 하셨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힘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1부 끝곡으로 들려드려요. 민디 님의 신청곡 블랙핑크에 띄우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이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2차로에서 사고 나 처리하고 있고요. 이 퇴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는 16km 어렵습니다. 계양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는 14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13km 정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충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

0: 세트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이슬기 해피타임 박성남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제이에게 듣고 왔습니다. 강혜영님이 제이에게 숙녀에게 신청해요 하셨고 김은님은 KCM 은영이에게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워워워워 준비 딱 이 자세는 너무 좋은데 하지만 아직 쭉쭉쭉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금 남았고요. 제가 안내 멘트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 이 노래 뒤에 무슨 노래 듣지? 선곡권을 해피타임 가족들에게 넘겨드립니다. 이어달리기 선곡이죠. 쭉쭉쭉 함께 할 거고요. 또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Show the shit out!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분은 있어도 딱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은 좀처럼 없는 시간입니다. 오기가 생겨.

이어서 재미에 중독돼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음 노래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쭉쭉쭉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요. 김진영님의 신청곡 이문세 가을이 오면 이겁니다. 이 뒤를 이어주세요.

한수연님, 요즘 남편이 가을 타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을을 더 잘 타나 봐요. 바이브 가을 타나 봐. 마음껏 타시고요. 대신 겨울은 여자들이 타볼게요. 이 노래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양지우님이 이용의 잊혀진 계절 저희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가을 노래예요. 아빠에게 바칩니다 하셨어요. 따님 덕분에요.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기억되는 계절이 되겠네요. 쭉쭉쭉 계속 이어가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768님,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때론 편집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 그땐 펜팔하고 결혼까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시절의 낭만이죠.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에 뭐 들을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764님 박정현의 PS I love you요. 손편지 마지막에 PS 없으면 섭섭해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맞아요. PS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했었죠. 추신 해피타임 I love you.

박정현의 PS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권도현님이요. 그래도 오늘은 예상 가능한 내에서 선곡이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제작진이 답장을 썼어요. PS 가끔 이런 날 만들겠습니다.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선곡 채택되신 분들께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박홍일님이요. 비비의 밤양갱 신청해요. 가을가을한 선곡들을 들으니까 밥 먹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곡들 들으니까 나도 밥 먹고 싶어진다. 군밤도 맛있고 찐밤도 다 좋은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회사 간식통에 밥맛 양갱이 있던데 그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들려드립니다. 비비의 밤양갱.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미련의 미음자도 모르는 여자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의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6709님, 내일은 아내와 37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서울 시티 투어버스 타고 남산타워도 올라가고 고궁 돌아다니면서 멋진 사진도 찍고 즐거운 하루 보내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특별합니다. 남산타워도 고궁도 37번째 결혼기념일인 만큼 추억도 역사도 있는 공간들 돌아보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하면서 지내온 만큼 더욱더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126님은요, 내일 귀농하신 부모님 집에 일손 도와드리러 가요. 매번 할 일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막상 제가 간다고 하면 제가 입을 작업복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모든 게 서툴지만 열심히 많이 도와드리려고요. 소뚜껑 삼겹살도 먹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와, 부모님 진짜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농사하는데 어떻게 할 일이 하나도 없겠어요. 특히 이 계절엔 할 일 천지죠. 그래도 이렇게 자녀분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일거리는 많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소뚜껑 삼겹살 드실 때 김치도 꼭 구워드시고 고사리 있으면 꼭 함께 드셔보세요. 2891님은요, 오늘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당장 일상 루틴이 깨지네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벌써부터 온몸이 근질거리고 답답해집니다. 내일, 아니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일주일

입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2주일, 3주일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잘 해내자고요.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유영아님은요, 일요일부터 시작된 26년 지기 친구와의 4박 5일 여정이 끝나가서 내일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함께 라디오 들으니 참 좋네요. 추억 잘 정리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잘 복귀하는 게 내일 목표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4박 5일의 일정이면 꽤 길었는데 친구와 좋은 기억만 쌓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찐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도 많이 보고 싶으셨죠? 얼른 내일은 가족 품으로 풍덩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지숙님의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4884님이 슬디님 새벽 라디오 때는 사연도 자주 읽어주셨는데 해피타임에서는 한 번도 안 읽어주셔서 슬퍼요. 전 지금 라디오 들으며 슬로우 조깅 중입니다. 슬디님 라디오 맞춰서 이제 저녁 운동으로 바꿨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늦었죠. 그래도 소개해드렸으니까 섭섭한 마음 푸시기예요. 저녁 운동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꽤 좋죠. 일단 땀 흘리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바로 이불 속으로 점프하면 하루 꽤 잘 살았다 기분 들 것 같습니다. 운동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김선아님이에요. 저는 초등학생 수학 과외 교사인데요. 수업 끝나고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학원,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 오늘은 자유부인,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 다 있는 매장 와서 쇼핑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선아님 부럽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그냥 나와버렸네요. 일단 집에 빨리 또 가셔가지고 밀린 드라마도 좀 보시고 누워서 뒹굴뒹굴도 하시고 귀뚜라미 소리 들릴 정도로 집안의 고요함도 조금 오랜만에 즐기시고요. 아무튼 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말씀드렸네요. 축하합니다. 김동학님은 요즘 일이 바빠서 매일 늦게 퇴근하느라 아내랑 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아마 해피타임 틀어놨을 텐데 주말에는 같이 신나게 놀자라고 전해주세요. 보고 싶다 우리 아내 우리 딸 하셨습니다. 아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어제 분명히 일이 엄청 많아서 많은 걸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근하니까 또 업무가 쌓여있더라고요. 다들 비슷하시겠죠.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설 연휴 동안에 매일매일 즐겁게 놀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인수진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H의 이전니 그리고 조은미님의 신청곡 SG워너비의 타임리스. 이전니

H의 이전이 SG워너비의 타임레스 듣고 왔습니다. 조민주님이 설 연휴 아니고 추석이에요. 흐흐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추석이라고 설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추석이라고 했고 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설이라고 나왔나 봐요. 와 진짜 이렇게 정신없는 거 보니까 저 오늘 열심히 일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도 뭐 오는 거니까 그것도 기다려볼게요. 2346님은 실디 여기 진천이에요. 선선한 바람에 노파만 가는 맑은 하늘까지 가을 날씨가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수요일입니다. 미니 사과 수확이 마무리돼서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깊어가는 가을이 농부의 힘겨웠던 지난 날들을 위로해주는 것 같네요. 내일도 그저 오늘보다 나쁘지 않기를 바라보며 신청곡 남겨요. 포지션의 블루데이 하셨습니다. 올해 일단 사과는 맛있더라고요. 2346님의 사과는 더 맛있겠죠?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곡이에요. 포지션의 블루데이.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가을이라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신 조우수님의 신청곡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여전히 이동량 많습니다. 여기 돌발 구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 북정에서 수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에서 양재 부근 4-5차로 에서 차량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 부분 통제 중에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천안 부근 4-5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은 유성 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해.

고대 국가의 번영과 쇠퇴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국가는 온화하고 안정적인 날씨 속에서 문명을 꽃피웠고요. 가뭄, 혹한, 폭염 등 기후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흉작, 기근, 전염병,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겹쳤습니다. 날씨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죠. 요즘 같은 날씨, 나라의 흥망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라는 사람의 기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찹쌀한 바람, 보송한 공기, 따사로운 가을볕,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높다란 하늘, 이 대단한 것들을 거저 누릴 수 있다니, 이렇게 너그러운 계절이 또 있을까요? 계절이 내어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을 덕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팍 이상우입니다.

0: 샤카탁 알제로 데이바이데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16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변수였죠. 농사가 곧 먹거리였고 경제였고 국가의 또 재정이었으니까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날씨에 휘둘리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씨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 무엇보다 내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누가 그러더군요. 꼴값을 떨어도 바깥에서 떨어야 하는 날씨다. 예,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 공감하시죠? 예. 자, 가을볕 가을바람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팝 이상우의 트림팝.

웨더걸스 It's Raining Man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입니다. 자, 지난주에 책 선물에 이어서 어떤 책인지는 다 아시죠? 예. 뭐 말씀드려요? 말씀 얘기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자, 지난주 책 선물에 이어서 가을맞이 선물 2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킹콜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4LP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입니다. 1940년대 데뷔 시절부터 전성기였던 50년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60년대 마지막 레코딩까지 넷킹콜의 음악 생애가 담긴 67곡이 다 담겼습니다. 넉 장의 바이닐이 각기 다른 보라색으로 제작이 돼서 그냥 꺼내서 보기만 하셔도 예, 재미있습니다.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딱 500세트만 제작된 넘버링 한정판이네요. 예,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샵 1061로 성함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분 추첨하겠습니다. 김수현 씨 한동안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예, 금액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홈트를 하거든요. 옛날엔 잘 됐던 동작이 지금은 잘 안 돼요. 선생님이랑 했을 때는 잘 됐는데 이래서 전문가 하나 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혼자 뭔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옆에서 누가 함께 하거나 도와주면 훨씬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뭐 보통 그렇고요. 함께하면 뭔가 지루하고 힘들고 이랬던 것들이 더 이렇게 힘이 나고 자극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PT를 받고 예, 전문가를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다 돈값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예,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예, 너무 아까워 마시고요.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진아 씨가 신청하신 라디오라마 ABCD 듣고요. 비디오 케이스입니다. Do the rap.

신진아 씨가 신청하신 라디오라마 ABCD 비디오 키즈 Do the Rap 예, 들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867님, 저는 내일부터 쭉 쉬어서 여유가 있는 저녁이네요. 쉬는 날만 많아져도 이렇게 사람이 온화해진답니다. 어제까진 참지 않는 치와와였는데 지금은 순딩이 시추가 됐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치와와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중학교 때 반 친구네 집에 치와와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가 항상 제가 가면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항상 으르렁거려. 저만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와와에 대한 기억이 항상 예민하고 뭔가 항상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적대적. 예, 그렇진 않죠. 예, 모든 치와와가 그렇진 않죠. 근데 일단 생긴 것부터가 좀 약간 예민한 게 생겼잖아요. 겁도 많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으르렁거려서 그 기억이 있어요. 예, 참지 않는 치와와. 그렇죠. 예.

시추. 시추는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시추도 성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이 친구도 걷잡을 수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맛있는 건 좀 많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길 씨, 꿈디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관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저 어제 스릴러 호러물 옵세션 봤거든요. 볼만했습니다. 원래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꿈디도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뭐 완전 좋아하죠. 예, 저는 뭐 공포, 스릴러, 예, 이런 거 약간 좀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예, 속이 이렇게 약간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아니 제가 아내랑 옵세션을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이런 거 아주 질색하거든요. 그래서 안 본다고 본인은. 야, 근데 오디세이가 몰랐는데 3,400억이 들어갔는데 옵세션을 보니까 16억이래요. 예, 그 예산이. 그래서 그런데도 흥행몰이에서는 오디세이에 뒤지지 않는. 예, 지금 그래서 꼭 예, 봐야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크래프트 베르크의 Radioactivity 신청하셨습니다.

서처스 러브 포션 넘버 나인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의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수미씨 지난주에 우리 동네 축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근처 고등학교 밴드부, 단지 내 어린이집 아기들 춤 공연, 동네 어르신 합창단 공연까지 봤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저 같은 다둥이 맘들은 와인도 선물 받았답니다. 와, 어느 동네예요? 오, 동네 축제 요즘 예,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예, 그렇죠. 서로 이웃에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진짜 이런 축제라도 있으면 뭐 축제 한번 가지고 뭐 서로 뭐 알고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긴장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예, 남들에 대한 경계심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런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좀 이런 긴장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거의 하루 걸러 하루 파티 축제잖아요. 예. 집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일상다반사고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러워 보여서요. 뭐 미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데 드라마로 보고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개인주의지? 그러니까 개인주의 그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른 거지 사람에 대한 애정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문화가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약간 개방성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좀 폐쇄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2453님, 친누나가 임신을 했는데요. 매형이 출장 중이라 저한테 자꾸 순대 사와라, 냉면 사와라, 폭풍 깨톡을 합니다. 지금 사러 가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아, 매형 출장 잘 갔네, 이 타이밍에. 그래도 너무 이때 저기 누나한테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평생 갑니다. 예, 나중에 이거 가지고 2453님한테 계속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야, 네 삼촌, 네 외삼촌이 진짜 걔 뭐 이랬다고. 아이고, 245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쓰십니다. 아유, 잘 받들어 모시세요. 네. 4428님, 캐롯 어플에 강아지 산책 아르바이트 같은 게 종종 올라온대요. 저는 진심으로 무급으로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구하는 분이 없네요. 나도 강아지랑 산책하고 싶다. 아,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고 싶다. 강아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0237님이 신청하신 Journey, Open Arms, 그리고 Nazareth, Love Hurts.

고품격 퀴즈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정미영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과음한 다음날 숙취를 해소하는 것을 흔히 이것이라고 하죠. 본딧말은 해정인데요. 이것으로 와전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주앙셀바 카데보세를 잘 들어보면 이것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속 풀지 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해장, 2번 해갈, 3번 해결.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주앙 셀바 카데보세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해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카티아 가르데나의 후안 이에 살로몬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돌발 상황으로 정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서강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합니다. 양화대교 부근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차량들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 부근입니다. 앞 시간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5차로와 갓길에 걸쳐 사고 차량 견인 작업 이어집니다.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정체인데 마찬가지로 앞시간 양재 부근에 있던 차량 화재 사고의 여파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천마터널 부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트레일러 두 대간 추돌 사고 있었고요. 여전히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여파로 구례 화엄사 나들목 일대 3km 정체입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미량 나들목 부근에도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0: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다니엘 파우터 Bad Day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0: SM 신용정보
11: 1600-9300 1600-9300.
12: 갑자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Charlie Puth,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강원규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고등학교 친구들과 러닝을 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아이들 키우느라 10년 넘게 잘 못 보다가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러닝 프로그램 같이 신청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집안일은 몽땅 다 저에게 맡겨놨지만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네요. 그럼요. 예. 괜히 그, 예. 찡그린 얼굴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렇죠. 나도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아니, 근데 러닝 프로그램, 러닝을 하루 종일 하십니까? 집안일을 강원규 씨한테 다 맡기고 종일 러닝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근데 이제 뭐 러닝을 가게 되면 또 친구들 있으니까 뭐 러닝 끝나고 이제 막 밥도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예 시간이 좀 가고 아유 같이 하세요. 예, 집안일. 그리고 또 강원규 씨가 무슨 일이 있거나 어디 가실 때 뭐 또 취미 생활 하실 때는 또 아내분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하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부부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느 한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죠. 예, 서로 행복한 걸 좀 지지해 주고, 예, 힘을 주고. 그게 또 부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도 좋다고 하시니까 참 좋네요. 아내분도 아마

많이 고마워하실 겁니다.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6175님, 저녁 먹은 설거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모바일 게임하는 소리가 펑팡 퐁퐁 핑, 예, 계속 나네요. 왜 열받죠? 짜증난다고 하니까 자기는 저 설거지 소리가 더 거슬린대요. 어떻게 응징하죠? 설거지를 하지 마시고 한번 쌓아놔 보세요. 한 3일 정도, 한 4일 정도. 예, 이렇게 산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래, 어디 한번 먹을 밥그릇하고 저기 숟가락에 한번 있나 보자. 근데 어디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막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곰팡이도 피고 막 곤충도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저 봤어요. 아, 진짜 그러게요. 이거 함께 안 하시나요? 집안일을? 예? 설거지는 보통 남편들이 많이 하시던데. 예. 아, 참 속상하네요. 예. 저도 한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애덤 리바인 로스트 스타즈 그리고 글렌 안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 Falling Slowly.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372님, 5살 아들이 다음 달 동생을 맞이하게 됐어요. 형제의 첫 난남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애견남인 줄 알았던 아들이 얼마 전 키카에서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더니 갑자기 태토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길래 옷과 가면,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우애 좋은 형제로 자라길 바라며 아들이 좋아하는 곡 신청합니다. 예. 아, 알고 있을 텐데. 예. 근데 아마 그 본인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울기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저희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예,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몸에 막 뭐가 막 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막 몸으로 막 나오는 친구들도 있대요. 예.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동생이 싫다고 이제 막, 근데 알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면 또 부모님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아니까 직감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또 둘째가 나왔을 때도 예, 한동안 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예, 저도 좀 나네요. 그래요. 이거는 보니까 저희는 그걸 잘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와 함께하는, 앞으로 함께 살아갈 어떤 그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동생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라기보다 네가 뭐 돌봐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약간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예.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게, 미드에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던데. 부모들이 그런 걸 설명을 엄청 잘해주던데 우리는 그런 게 교본이 없어요 별로. 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좀 너를 계속 사랑한다, 아무튼 그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372님한테 제가 커피 쿠폰 말고요, 음료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곡 신청을 하셨네요. 알렌 워커 피처링 사브리나 카펜터, 파르코 On My Way.

7781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야니 Reflections of Passion. 20대 때 듣던 연주곡을 오늘 우연히 다시 들었는데 피아노 음 하나하나에 전율이 돋았어요. 꼭 들려주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258님,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공모전이 있어서 지금까지 글을 작성하다가 이제 퇴근합니다. AI가 도와줘서 좋긴 한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아이고, 뭔가 또 예, 씁쓸함까지 느끼셨구나. 이게 또 막 마감 시간까지 쫓기게 되면 어떻게서라도 좀 탁월하게 그냥 예, 만들고 싶은 욕심이 앞설 텐데. 아, 예, 진짜 잘 만들어주죠. 예. 저는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강의 같은 거 준비하다가 제일 이제 만들기 어려운 게 이게 PPT 자료, 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게, 그거를 정말 창의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잘만 이렇게 설명해서 넣으면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씁쓸하긴 하죠. 나는 과연 이게 AI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뭐 너무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7256님, 날씨가 좋아서 새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걷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요? 예. 아, 운동은요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예, 약간 싫을 정도로 해야지 체중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약간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좀 뛰세요. 걷지만 마시고. Rita Coolidge,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그리고 Sammy Goes, Go My Boy.

Rita Coolidge,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그리고 Sammy Goes, 꿈의 보라의 두 곡이었습니다. 강규민 씨, 아내와 드라이브도 할 겸 같이 퇴근하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창문 열고 달립니다. 운전 중인 아내에게 이 노래를 꼭 꿈띠에게 신청하라고 하네요. 캐롤라인 크루거, You Call It Lov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Betty Manilow Ships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은 기분이 울적할수록 시선이 아래로 향한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진이 직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음이 지칠수록 몸도 움츠러들고 고개 역시 자연스레 바닥을 향하게 됐대요. 우리 몸은 감정을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굽었던 몸이 펴지면 마음도 어느새 그 자세를 닮아가기 때문이라죠.

가을은 계절 중에 가장 짧아요. 눈 깜짝할 사이 빠르게 가버립니다. 가을에 펼쳐놓은 멋진 풍경들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엔 아깝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보이지 않는 사랑, 신승훈의 노래로 9월 16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 저도 요즘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파랗고 또 구름은 새하얗고 날은 너무 좋고 공기도 맑고 하도 위를 올려다보고 다녀서 목이 좀 아파요.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 가을 진짜 1년에 얼마 안 되는 파란 하늘 실컷 보면서 기분 좋아질 수 있다면 디스크쯤은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머리를 이렇게 뒤로 받치고 손으로 받치고 보곤 합니다. 이동우님, 맞아요. 저는 힘들고 지칠수록 하늘을 올려다봐요. 이쁜 구름과 또 하늘, 푸른 나무들 보고 있으면 기분이 풀리거든요. 그래요, 동우님. 바로 핵심을 짚으셨네요. 저도 이제 하늘을 볼 때 나무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그 햇살들. 그 나뭇잎과 햇살들을 보는 것도 너무 기분 좋아요. 성영화님, 짧아서 아름다운 가을. 갈대바람에 실려 살랑살랑 발길 닿는 대로 떠나야겠어요. 이쁘게 물들어가는 가을 향기에 많이 취해봅니다. 은근 또 가을에 피는 들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들꽃들 철에 맞춰서 구경 다니다 보면 가을이 금방 갑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지금은 어디서 밤그대와 함께 하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치킨버거 세트, 그리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콘까지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잣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알 수 없어 였어요. 옹지연님께서 노래가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가을 타나 봅니다. 가을이 되면 감성이 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선물로 치킨버거 세트에 달달한 아이스크림 콩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5님, 밤그대 청취 7일 차인 자영업자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야근했던 날 유디 목소리 듣고 밤그대 가족으로 자진 합류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석 선물 포장으로 야근 예정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그렇죠. 저 이런저런 또 선물 포장하시느라 이번 주에 엄청 바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늦도록 이제 일을 하실 텐데 또 예쁘게 필요한 선물들 잘 포장해 주시는 덕에 추석이 더 풍성해지겠죠. 감사합니다. 7057님, 남편이 1박 2일 바다 낚시 다녀왔어요. 고기는 제법 낚아왔는데 문제는 뒷정리네요. 온 집안에 바다내음 가득이에요.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낚시 계획으로 빼곡. 아마도 우리 부부는 각자 이 계절을 즐기다가 겨울에나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는 날씨가 되어야만 집에 계시겠네요. 우리 남편님. 바다낚시 정도 1박 2일 가시고 이러면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고기를 잡아오면 직접 먹나요? 아니면 파나요? 궁금해요. 많이 잡아오면 팔아도 되지 않아요? 6797님, 오늘 다도 배우러 다녀왔어요. 12주간 다양한 차를 마셔보는 수업입니다. 커피는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차분히 여유로운 시간이 될 듯합니다. 요즘 다도가 또 유행이라고 하던데 다도가 그렇게 매력이 있대요. 저희 그 1FM 옆방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상엽 아나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저한테 얼마 전에 다도를 배우라며 그렇게 다도 예찬을 하셨습니다. 뭐 모르는 차가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차를 즐겨 드시고 다도를 하면 정말 힐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생기네요. 2991님, 오늘 남편한테 추석 보너스 두둑하게 받았어요. 제가 맏며느리거든요.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미리 뇌물 주는 남편. 어찌됐든 멋지지 않나요? 명절 스트레스는 좀 있겠지만 보너스 생각하면서 이겨내볼랍니다. 와, 미리 이렇게 용돈을 주는군요. 신기합니다. 물론 추석 명절 끝나고도 주겠죠? 양쪽으로 쿠션이 있어야 이게 또 힐링이 됩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노영심의 노래 4283님 신청곡이에요.

나도 여자랍니다. 장나라의 노래 김현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였어요.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나는 그런 말이 진짜 서운해. 요 며칠 아내 표정이 좋지 않다 싶더니만 내게 얘기를 좀 하자며 거실로 끌어다 앉혔다. 한참을 뜸들이며 입을 열듯 말듯 하더니 내게 대뜸 서운하다는 한마디를 툭 던진 거다. 자기는 말을 참 귀에 걸리게 하는 거 알아?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해주면 안 돼? 명색이 부부인데 몰라도 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제야 아내가 왜 내게 마음이 상했는지 알았다. 며칠 전 엄마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심각하냐 물은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아내가 부모님 얘기를 물을 때면 솔직해지기가 참 쉽지 않다. 나 또한 엄마와의 통화가 썩 유쾌하지 않기도 했고 아내가 들어봐야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답을 피하려 꺼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 모양이었다. 몰라도 된다는 게 선을 긋거나 내일에 끼어들지 말란 뜻이 아니라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니 묻지 말아달라는 거절의 뜻이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미안해. 엄마가 자꾸 돈 얘기해서 그랬어. 자기 마음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했어. 기분 풀어. 조심할게. 아내는 알겠다 했지만 그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는데 꽤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아프라고 한 말이 아닌데도 누군가는 그 말을 곱씹다가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도 할 텐데. 말을 고르고 골라 찌르듯 건네는 사람들의 악함에 새삼 고개가 내둘러진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주 오래전에 연이 끊긴 한 선배가 떠올랐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나무랄 때만 얼굴에 웃음꽃이 피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선배는 지금도 그때처럼 살고 있을까? 삶이 마냥 좋을 순 없을 테고 부대껴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겠지만 그게 누구든 눈물 쏟게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또 한번 다짐해본다. 서운한 순간이 앞으로도 간간이 있겠지만 그게 뭐 섭섭할 일이냐 따지지 않고 너는 그랬구나, 내가 무심했구나 빠르게 사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도 내가 표정이 안 좋다 하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싶네.

미안해요. 김건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이저몽님께서 서운한 마음도 알겠고 오늘 사연자님 심정 200% 이해가 됩니다. 굳이 나쁜 이야기는 공유하기 싫은 마음 꼭 제 마음 같네요. 이게 참 성격에 따라 다른데 또 아이 성향과 이 성향 내성적인 분들이랑 외향적인 분들이랑 또 이렇게 어떤 좀 말하기 껄끄러운 문제 생겼을 때 태도가 되게 다르죠. 그런 거일수록 공유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 그런 걸 뭐 굳이 좋은 얘기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좀 묻어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서로 성격이 다르면 서운해하더라고요. 김은님 몰라도 돼 라는 말 참 서운하죠. 뭔가 배제된 느낌? 가까운 사이일수록 몰라도 돼가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나를 밀어내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속마음도 있을 텐데 참 그 순간에 헤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서운할 때, 섭섭할 때, 어떻게든 티를 내는 편이세요? 아니면 꾹 참고 혼자 속으로 삭히는 편이세요? 곱씹어봐야 내가 나를 또 찌르는 거라 안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요. 누구한테 쓱 털어놓고 내 편해달라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말, 내가 섭섭한 순간들 같이 얘기해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 편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치킨 버거 세트에 달달한 아이스크림 콩까지 보내드릴게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들려드립니다.

가질 수 없는 너, 뱅크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을 함께 하셨는데 그 사이에 놀라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당신의 밤과 막 진행하는 이상현 아나운서께서 왔다 가셨어요. 네, 긴 클래식 곡이 흐르는 동안 잠깐 스튜디오를 이렇게 탈출하셔서 차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전해주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기쁜 마음에 차를 또 주고 가셨습니다. 네, 이 소리 들리시나요? ASMR. 네, 차를 마실 수도 없고. 네, 너무 귀한 차를 주셨는데 와, 이게 한자여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철관음이라는 차입니다. 이게 중국의 우롱차의 일종이고 중국 푸젠성 안시현에서 생산되는 우롱차로서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라는 귀한 차를 주고 가셨습니다. 네, 당신의 밤과 음악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간대지만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겨주세요. 김영임님 왔다 가셨군요. 이덕환이 왔다 가셨어요. 다들 좋아하시네요. 자,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말, 내가 섭섭했던 순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3465님 저는 최근에 친구랑 둘이 쿠키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친구는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서 서운했어요. 제가 좀 손재주가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친구만 칭찬받으니 괜히 주눅들더라고요. 아, 너무 알아요. 이런 거 선생님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도 그냥 빈말이어도 살짝 칭찬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굳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서운하죠. 천유진님, 독감 걸려서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웠다가 친한 친구 주려고 산 선물 전해주려고 친구를 집으로 불렀는데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손만 빼꼼 넣어서 선물만 쏙 받아갔어요. 그게 너무 섭섭해서 아직도 섭섭했다고 말해요. 아플 때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아, 친구분.

0: 아니, 독감에 옮을까봐 손만 조금 열어서 가져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아픈 친구 배려해서 또 얼굴 보고 맞이하면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억지 위안을 해봅니다. 7621님, 아내한테 서운해요. 애들한텐 아침부터 뽀뽀새를 퍼붓고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면서 저한텐 안 해줘요. 여보, 아들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좀 좋아해주라. 아, 참, 아들이 생기면 남편이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내분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진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당겨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오타!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동률의 동행. 김동률은 1993년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했어요. 친구 서동욱과 그룹 전람회로 참여해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은 원래 없던 상인데 심사위원들이 대상 하나만 줄 수 없는 실력이라 극찬하며 급히 추가로 만든 상이었다죠. 오늘 골라온 동행은 2014년에 발매된 김동률 솔로 6집의 수록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내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배우 박보영, 서인국 주연의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간 동경이 세상의 끝을 걸고 운명 같은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묻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후회돼. 좋아하는 거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막 싫어할걸.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눈치나 좀 볼걸. 남 칭찬만 하지 말고 내 칭찬이나 실컷 할걸.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책에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주근깨 소녀 앤 셜리의 성장기를 다룬 루시 보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강머리 앤 중 한 구절입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뭔가를 기대하는 건 그 자체로 즐겁잖아요. 어쩌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때의 즐거움은 아무도 못 막을걸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 복받을지어다. 왜냐면 결코 실망할 일도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동률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동행,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감사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김진표의 Fly, 에픽하이의 Fly,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이었습니다. 책에 찐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토이의 바램,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김수경님 신청곡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들으셨어요. 아까 김동률 씨 노래 세 곡이나 보내드리고 또 전람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정말 노래 좋아하시고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람회 곡들 정말 많이 듣고 또 무엇보다 그 남자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저도 참 어릴 때부터 보면은 친구들 중에 노래 좀 하고 목소리 좀 저음이고 굵다, 좀 베이스톤이다 싶은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그렇게 김동률 씨 모창을 하고 예, 좀 실력을 뽐내던데요. 은근히 이게 목소리만 굵다고 김동률 씨 창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바이브레이션도 타고나야 되고요. 그 미세한 음 이동도 엄청 어렵습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게 꼭 예, 고음이 나는 김경호 씨 노래 같은 것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팬으로서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최유리의 숲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SNS에 AI로 만든 80년대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래요. 머리는 이렇게 부풀리고 어깨뽕 아우 엄청나고 메이크업은 반짝이에 컬러풀하게 진하게 모든 과하게 크게 화려하게 꾸몄던 그 시절 여러분들도 생각나십니까? 지금 보면 촌스럽고 도저히 못 입을 것 같은 옷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일 예쁘고 근사해 보여서 아주 기를 쓰고 입었던 겁니다. 바닥을 끌고 다녔던 힙합 바지, 뭐 나팔 바지, 또 통굽의 배꼽티, 킬힐의 스키니진. 엄마 아빠는 질색했지만 나는 좋아서 했던 패션들. 우리 라라 가족들은 멋 어디까지 부려보셨어요? 나? 어후, 말해 뭐해요? 머리 아프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하랜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에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멋? 패션? 등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멋 어디까지 부려보셨어요? 아, 저 순간 생각해봤는데 머리 아프네요. 어디까지 부려봤지? 뭐 헤어 컬러로 치면은 보라색도 퍼플도 있었던 것 같고 핫핑크도 있었던 것 같고 카키 그리고 아쿠아 렌즈 그리고 갈색 렌즈 뭐 크롭티에 힙합 바지에 롱 부츠에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패션? 내가 생각하는 패션은 뭘까? 패션이 저는 그날그날 나를 밖으로 보여주는 가장 빠른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오늘 힙한 기분이라면 뭐 크롭티에 지금 유행이 아닐지언정 크롭티에 빅팬츠 선택을 할 것 같고 무시그마하게 걸칠 것 같고 그리고 거친 느낌을 오늘 내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게 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티에 뭐 롱스커트 그리고 더워 보이지 않는 미들 부츠 같은 거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행에 분명히 패션의 유행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막 입는 게 제 패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컨셉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다른 배우들하고 맞춰서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막 패션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멋을 부려보셨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얘기부터 명절이 곧 다가오죠. 명절을 앞둔 우리 집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점심 메뉴 뭐였는지 오늘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라라랜드를 함께하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이고 콩으로 보시는 분들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또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5776님 오랜만에 1등 출첵에 도전합니다. 1등은 못하셨지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콩디와 함께하는 4시부터 6시까지 꿈같은 라라랜드에서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우연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라랜드 시간입니다. 가을이 오고 그대는 가고 사랑은 곧 오겠죠. 헉, 그대가 갔어? 그래서 또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뉴 사랑을? 이 시간 라라랜드와 함께 가을 여행 가자고요 하시면서 김우현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송소연님도 안녕하세요 콩디 하면서 말 걸어주셨고, 그리고 콩디 보려고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 부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부산에서 우리 영수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주연님 언니 헤어스타일이 바뀐 지 조금 됐잖아요. 바뀐 게 아니고 그 머리 스타일에서 펌도 좀 많이 풀리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려진 것 같아요.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가? 여주연님 보내주셨고, 집 앞 당구장에서 라라랜드 들으며 알바하고 있습니다. 조명희님 당구장에서 이번에 라라랜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치세요 장구? 장구래 당구 잘 치십니까 우리 조명희님. 그리고 주재원님, 와 카메라 누르면 보이는 카메라 되는 거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죠. 주재원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공원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세족하고 벤치 앉아 라라랜드를 들으며 휴식 중입니다. 0565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늘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3753님 오늘 쉬는 날이라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다음 주 엄마 기일도 다가오거든요. 잘하셨네요. 갈 때는 보고 싶어 힘들었는데 산소에서 대화도 하고 한바탕 울고 오니 울었어. 아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밤 꿈에 나오시겠죠? 하시면서 3753님. 문자 주셨습니다. 아, 우리 자식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 하면서 꿈에도 부모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울고 싶을 때는 좀 시원하게 펑펑 울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굳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콩디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콩디 방송 볼륨 업 하며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엄청 바빴어요. 너무 바빴죠? 어우 대박 나셨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찬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맛있나 보다. 명절날도 이렇게 바쁘면 좋겠습니다. 명절에도 콩디 방송 들으며 힘내서 일할게요. 3792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석합니다. 추석 전이라 그런가요?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참 바쁘네요. 그래도 콩디 목소리 귀 쫑긋할게요 하시면서 1777님 또 블랙콩의 노래도 함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은실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통바지에 배꼽도 있고 다녔던 것 같네요 하셨고 박민영님도 찾아와 주셨고 김수아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중고등 동창 만나서 수다 떨고 오셨대요. 언니가 만들어준 비즈 팔찌 장착하고 나갔어. 친구가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샀냐고 하더라고요. 언니 라디오 홍보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비즈 팔찌가 갔지? 우리 김수아님에게 궁금하네. 여튼 수다 한바탕 떨고 기분 엄청 좋아지신 거 맞죠? 그리고 구운선님도 오늘도 보이는 콩디라고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고 박세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방성경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안정래님도 찾아와 주셨고 이종표님 꿈꾸자님도 이소영님도 잊지 않고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출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중에서 제가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소확행 사연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게 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의 G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어가겠습니다.

0: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우리 내친 김에 쭉 가볼까요? 라라벨 오늘 주제는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유행이 20년 주기로 돌아온다고 하죠. 이 80년대 너무 과감하게 한번 걸은 것 같은데요. 올가을 패션쇼 런어웨이 최대 유행이 바로 어깨 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이죠?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거? 그것도 유행이라 하고. 여튼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풀어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손잡이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대한 귀걸이? 그리고 초 미니스커트? 그리고 얼굴을 반 이상 가렸던 커다란 안경? 있었네요. 그리고 스프레이 한 통을 뿌려서 올려 세운 앞머리카락. 그리고 배꼽 티에 골반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온 골반 바지. 나 요런 스타일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에 두건. 요것도 좋고요. 온몸을 형광색으로 물들었던 이 알록달록한 그런 패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바지는 엉덩이까지 내려있고 목에는 굵은 체인 같은 거 여러 개 걸치는 그런 패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앞서갔던 이야기 라라 가족들의 그 시절 패션 센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건모 씨의 첫인상, 투투의 1과 2분의 1.
1: Kick me one of them funky ass beats.

김건모 씨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좀 웃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 투투의 1과 2분의 1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아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들렸었거든요. 그 후에 누가 누구한테 들이대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 듣기만 하면 들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 예전에는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고스란히 들렸었던 게 지금은 아 들이 될 수 있었던 거야로 들려서 들을 때마다 웃긴 것 같습니다. 김한지님,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또 풀어놔주셨습니다. 김원준 씨 또 빼놓을 수 없죠. 김원준 형님 따라서 치마 바지. 아 진짜 따라 입어봤는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의상이죠 진짜. 이 그때 당시에 김원준 씨의 치마 바지 아주 파격적이었었고 김은희님은요. 김혜수 언니의 립스틱 따라 한 적 있었습니다. 혜수 언니는 항상 오버립에 과감하게 빨간색, 갈색 립 라이너로 입을 과장해서 그리는 게 메이크업 포인트였습니다. 하시면서 김은희님 그래서 혜수 언니 따라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려라 하니 라고 보내주셨어요. 달려라 하니도 귀여운데요. 윤시호님은 이효리 언니의 갈색 브릿지 머리 따라했었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경태님 구준표 꽃남바 아 그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씨 꽃남방 저도 따라서 입고 다녔었습니다. 꽃남방 입은 남자분들 꽤나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F4가 아니라 옥동자라고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놀림을 받으셨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나도 구준표 꽃남방 입었다라고 자신 있게 옷을 걸치시면 멋진 그런 패션이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민영님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에 빨간 머리에 큰 사자머리 하고 다녔습니다. 이거 큰 사자머리 비율이 한 12등신은 대조야 이거 멋지게 보이는데 우리 그렇게 등신 아니다. 이거 저기 몇 등신 몇 등신이었을까요? 이 큰 사자머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면 이 등분이 굉장히 좋았었을 것 같아요. 임민영님. 평상시 제 말투도 막 튀어나오네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사탕님. 저는 반스 밴드 보이게 입은 똥싼 바지였습니다. 아 이거 필터를 전혀 안 사용하니까 그냥 도착한 문자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속옷이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바지를 상당히 내려 입은 참 뭐 똥싼 바지 같다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한테 쫓겨날 뻔해서 밖에서 갈아입고 다니고 집 가기 전에 갈아입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 패션을 밀고 싶으셔서 알사탕님 보내주셨고 권현진님 20살 무렵에는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에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멋을 위해서라면 이거 뭐 춥지도 않죠. 추워서 다리가 파랗게 질려도 코트는 팔에 걸치고 추운데도 코트를 꼭 팔에 걸쳐야 해. 오, 멋내려면 추위를 참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와. 권현지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은실님은 서클 렌즈 끼고 카키색으로 염색하고 화장은 진하게 립스틱은 팥죽색으로 하고 다녀서 제 나이보다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멋쟁이인 줄 알았던 시절입니다. 김은실님. 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자기 자신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2053님 안녕하세요. 이보님 라라랜드 첫 방송부터 들었는데 참여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역사를

주제로 역사 소설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아, 글을 쓰다가 잠시 쉬면서 문자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우리 2053님은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이것도 하나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머리 기르고 한쪽에만 귀걸이하고 다녔습니다. 콩디. 뭐 요즘은 한쪽에 귀걸이하는 거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김영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하정님은 SES 바다언니 따라서 왕방울을 머리에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왕방울을 머리에 단 이상한 소녀처럼 보였겠죠 하시면서 근데 그때는 이게 유행이라 다 이뻐 보였을 겁니다. 김하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마침 요 노래가 또 선곡되어 있네요. SES의 I'm Your Girl 듣고요. 계속해서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내용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8574님 바지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다닌 적도 있고 아 기억난다. 바지에 체인을 두르고 아 기억난다. 체인을 두르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2076님은 콩디 저는요 20살 되자마자 폭탄 머리 파마 했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멋있죠. 이런 그 트위스트 펌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부풀려서 하나로 싹 해서 묶고 다니면 정말 멋스럽고 이쁘죠. 김희선 배우님이 아마 하셨죠. 저는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아주 사자 머리였습니다. 볼만했겠죠. 이런 거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더 멋있는데. 이선영님, 저는 핑클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토시 양말 신었는데 그거 신고 다녔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크크크 하셨고. 그리고 9078님은요. 이 비슷한 사연이 또 왔습니다. 김원준영 치마 패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친누나 치마를 바지 위에 입고 나갔는데 여학생들이 신고해서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너무 슬펐던 기억이 점점점 하셨어요. 이 특이한 옷차림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낯설어서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다. 여학생들이. 억울했겠는데. 9078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재원님. 99년인가요? 보라색 머리를 하고 다니다가 뿌리 염색하러 가서 탈색했는데 반은 노란색, 반은 보라색이 예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 이 충동적인 결정력. 이거 좋은데요? 저도 이 염색하러 갔다가 제가 원했던 색깔은 아니었지만 이거 멋있는데 순간 그 느낌이 들 때 스탑 할 때 있는데 우리 주재원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다시 보라색으로 염색했던 기억. 원색은 그나마 괜찮으셨나 봐요 하시면서 주재원님 아버님께서 원톤으로 보라색까지는 용서가 되셨나 보네요. 그리고 1486님 통이 엄청나게 커다란 바지에 기장도 엄청 길고 앞코가 둥근 검정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길어서 끌리는 바짓단을 신발 뒤쪽으로 앞정으로 진짜요? 꽂았더랬죠. 여분의 앞정은 필수라고 하시면서 오 그렇군요. 1486님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룰라의 노래 또 준비했습니다. 아, 또 이 룰라의 패션 그 당시에 정말 파격적이었었죠. 날개 잃은 천사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오늘 라라벨, 나 유행 따라 이것까지 해봤다. 과감했던 나의 패션 이야기, 여러분들의 패션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이종성님, 저는 고2 때 친구랑 동대문 가서 H.O.T. 캔디 패션 원색 옷 사가지고 바로 입고 무서운 형들한테 돈 뺏겼던 기억이 크크크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352님은 쿵디님 언타이트 또 흉내 많이 내보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리얼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 시절

10개만 되면 10팀 중에 8팀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그치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그리고 체리나 씨의 두건 패션도 따라 입었다 하셨고, 정미선님은 저는 옛날에 남자세 여자세 이의정 씨의 폭탄 머리 했었습니다. 이동욱님은 저 모이칸 머리 해봤습니다. 오, 양쪽 머리 다 밀어버리고 가운데만 있는 그런 머리죠. 오, 이 머리 하시는 분들 그때 많았어요. 2037님은 남편과 만날 때 롱코트를 딱 입고 갔대요. 화장실 갔대 그 코트를 싹 벗었대요. 그때 반전으로 초미니스커트를 딱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깜놀하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반전의 매력이 확 임팩트 있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한 소리 들으셨네. 203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요. 리얼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또 이선아님, 2053님, 이종성님, 9078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부 끝곡 마지막으로 솔리드의 천생연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또 2부에서 콩콩 디스크 자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오늘 하루의 사연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아님 소녀시대 G 활동 당시 스키니진 따라 입었었다고 하시면서 그때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고, 2008님은 솔리드 솔리드의 패션을 또 따라하셨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또 천생연분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22072 이보님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라디오를 켜고 이보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라라랜드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음악 행복한 이야기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따뜻한 문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경님, 콩디 듣기만 하다가 보내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명절 택배 보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오성경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콩디 저 내일 7박 9일 일정으로 킬리만자로 갑니다. 아, 기대 반 두려움 반인데 고산 등반 잘하고 올게요. 아 떨려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우리 주수미님 7박 9일 일정 잘 마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오셔서 기분 좋아지는 문자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정지희님 두 달 전쯤 재취업해서 라라랜드 못 들었는데 드디어 연차가 생겨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정지희님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뭉게구름님 서태지와이들의 난 알아요 들으시고 태지오빠의 상표 안 떼고 입은 비니랑 티셔츠 패션 그게 추억이 또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가 여러분들을 찾아

갑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 오늘 제가 고른 콩콩 테마는요, 멋진 하모니, 남녀 듀엣곡이 되겠습니다. 듀엣 하자마자 환상의 커플들이 여러분들 막 떠오르시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듀엣곡 문자로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저 콩디가 데리고 온 첫 곡은 뭘까요? 1976년 발표된 남녀 듀엣곡입니다. 남자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고 하면 여자가 그럴 일 없어 라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아주 사랑스럽고 장난기 있는 러브송입니다.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두 사람,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합니다. Don't go breaking my heart.

1983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노래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섬에 비유한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에게 섬이 되어주는 두 사람,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의 Islands in the Stream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박광호님 정은지 서인국의 커플이 생각났다 하시면서 All for you 신청하셨고요. 5300님 서인국 정은지의 커플 달달 노래로 간다면 이 노래도 핫핫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All for you.

뒤에 곡 좋은 음악이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이연정님 보내주셨어요. 그치 그치 너무 많지. 9446님 우리 시대의 뒤에서 이소라 김현철의 그대 안에 블루 빼놓을 수 없죠. 김혜정님도 이 노래 떠올리셨다 하셨습니다. 김현철 이소라 그대

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테마가 멋진 하모니 남녀 듀엣곡을 골라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듀엣곡들이 좋은 곡들이 너무 많네요 하시면서 문자 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이번이 데리고 온 곡은 첫 번째 엘튼 존과 키키디가 함께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 들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의 Islands in the Stream 이렇게 두 곡이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정기고 그리고 소유 씨가 함께한 썸 들어봤고요.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서인국 씨, 정은지 씨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All for You 들어봤고 빼놓을 수 없죠. 이소라 씨, 김현철 씨의 호흡, 그대 안의 블루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고규봉님.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떠올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정통 러브 발라드죠. 우리 백용기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고 이혜숙님은 박선주 김범수의 남과 여. 이 노래도 있었다. 진짜. 그리고 핫뚜아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김동규 씨 에스더가 함께한 다시 태어나도. 와, 이 노래도 정말 한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는데. 우리 황영숙님은 팝송을 떠올리셨네요. Way Back into Love. 휴그랜트. 가을이면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휴그랜트하고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불렀었죠. Way Back into Love 듣고 싶다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먼이 함께한 Something Stupid 저의 최애 듀엣곡이라고 뭉게구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있다 진짜. 김동률 씨, 이소은 씨가 함께한 기적 뮤비도 굉장히 멋있었죠. 장훈지님이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곡은요. 두구두구둥.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가 함께한 Endless Love 신청하신 분들 꽤나 많았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원님,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도 너무 좋다 하셨고, 그리고 오경희님은 청아와 크리스토퍼, 아, 또 빼놓을 수 없죠. When I Get Old, 이 노래도 생각났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 어우, 썸머 나이츠, 김은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엔들리스 러브 오늘 콩콩 디스크 자켓 마지막 곡입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저녁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간식을 챙기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 오늘은 뭘 주지? 빵을 주면 어제도 먹은 거잖아 하고, 과일 깎아두면 한 개 집어먹고 남긴다. 아니, 배 안 고프다며? 과자 들어갈 배는 있어? 과자는 엄마 맛있잖아. 반찬도 과자처럼 만들어줘 그럼. 아우, 지집에 뭐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차리고 먹이고 치우고 나면 또 차리고 남기고 치우고. 자식이 무슨 벼슬이라고. 가끔 남긴 음식 보다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에휴, 진짜 애를 둘이나 낳은 내 몫이지 뭐. 며칠 전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잠깐만, 우리 엄마는 애들 셋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나 어릴 때는 학교 급식 같은 것도 없었으니 오빠, 언니, 나 삼남매의 도시락을 엄마는 매일같이 싸주셨다. 4교시 후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엄마가 싸주시던 도시락 반찬들이 눈앞에 보이듯 펼쳐졌다. 색깔이 너무 고운 노란 계란말이, 반질반질 윤기나는 콩자반, 장조림의 메추리알, 계란물을 입힌 소시지, 고운 도시락 들고 다닐 때는 밥 따로 반찬 따로 한 칸에는 국까지 담아주셨다. 아, 그걸 3개씩? 하지만 그때 나는 엄마가 힘든지 전혀 몰랐다.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끼리 도시락 쫙 펼쳐놓고 반찬 탐색에 들어갔다. 와, 니네 집 오늘 잔치에 산적을 싸주셨어. 어제 제사였어. 와, 이거 돈가스 소스 진짜 맛있다. 엄마가 수입상가에서 사온 소스인데 맛있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 계란말이 두 개랑 돈가스 하나 우리 바꾸자. 에이, 바쁘긴 뭘 바꿔. 얼른 먹어. 난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따졌다. 엄마, 내 도시락 반찬은 왜 맨날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때 나를 찾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계란 돌돌 말고 장조림 만들고 콩자반 볶고 소세지에 계란까지 입혀서 국까지 끓여 도시락 세 개를 싸준 엄마한테 맨날 똑같다고 했다니. 게다가 막내였던 나는 주문도 많았다. 엄마, 엄마, 소시지 그냥 부치지 말고 그 비소시지 마냥 칼집 이렇게 내줘. 친구 엄마는 문어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야. 모양도 얼마나 예쁜데. 엄마, 엄마, 나 계란말이 안에 당근을 좀 넣어주면 안 돼? 색깔 굉장히 예쁘던데? 아휴, 지지배야, 그냥 좀 먹어라. 어? 무슨 도시락 반찬에 그렇게 주문이 많아. 하지만 다음날 점심시간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면 계란말이에는 당근이 콕콕 들어가 있고, 어? 소시지에 진짜 칼집이 났네? 문어 같았다. 엄마는 내 말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번 추석에는 시부모님 여행을 가셔서 친정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게 됐다. 집에만 가면 여전히 엄마한테 이것저것 얻어먹기만 하고 잔소리나 해야 되는 딸이지만 올해는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거 미리 좀 챙겨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카스테라랑 간장게장,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또 뭐 있더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엄마한테 전화부터 해야겠다. 물론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엄마라고 부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너무 좋다.

0: 오늘 어떤가요? 이여은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여은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왁스의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캬, 이어지는 선곡 눈물 나네요. 그리고 울컥해지는 내용. 옛날이 그립습니다. 4190님도 보내주셨고 민영님은요. 이번 추석 때 간장게장 젓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하셨고 우리 김우님도 울컥하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박민경님 투정 부려도 다 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엄마.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빠는 살짝 귀 막아주세요 하시면서 아주 애교 있게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박민경님. 갑자기 저녁을 하다가 노래를 듣고 울컥했대요. 오열 중이래요. 우리 엄마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연정님 그리고 이양희님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좋은 엄마가 이제는 안 계신다 하시면서 20일 일요일이 엄마 49제라고 이양희님 보내셨습니다. 고규봉님도 의견 하나 또 보태주셨어요. 1169님도 감사합니다. 윤은영님도 강혜영님도 후기 보내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 씨의 노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1: 집밥.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배영광님, 뽀누나, 여기는 홍콩 조던역 근처에 있는 호텔입니다. 아내와 함께 잠시 쉬고 있습니다. 누나 홍콩 가보셨어요? 하시면서 홍콩에 가셨구나. 두 분이서 좋으시겠습니다. 홍콩 가봤죠. 이 중경삼님 같은 감성이 물씬 나는 저 침사추이. 그 분위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빅토리아 하버도 있고 센트럴 쪽 그리고 몽콕 뭐 이런 곳들도 멋진 곳들이 꽤나 즐비합니다. 좋은 여행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님. 그리고 윤경님 오늘 아버님 제사라 반유 내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이랑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깜짝 선물. 딸을 놀래 키워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수민아 사랑한다 하시면서 윤경님이 이렇게 또 라라랜드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따님이 깜짝 어? 아빠 보냈어? 하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온무의 밥만 잘 먹더라 오늘 꾹꾹입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0: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한번 찐 살은 빼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양국의 국가보건 자료를 이용한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78% 정도가 5년 안에 다시 살이 찌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체중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좀처럼 그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고요. 한번 성적이 떨어지면 다시 그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조지 아리스나의 Got My Mind Set On You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좋을까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시죠? 추억의 팝송도 좋고요. 간선의 샹송, 파두, 보사노바도 좋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노래들 제게 알려주세요. 잘 저장해뒀다가 자주자주 들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그대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추억의 노래, 또 시카고의 노래 들려주셨었는데 학창시절 턴테이블로 자주 들었던 너무나 좋아하는 팝송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팝스 프리덤에 오시면요. 노래 추억여행 떠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오세요. 플레이트우드 마가 드림스, 호레노츠의 사라스마일 두 곡 보내드리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의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7년 오늘 영국 차트 3위 곡이에요. 다이비드 소울의 실버 레이디입니다. 다이비드 소울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미국 드라마 스타스키와 허치의 금발 형사 허치예요. 그 인기는 음반으로도 이어져 배우와 가수 두 영역에서 동시에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데이비드 소울의 인기가 엄청났어요. 1977년 한 해에만 Don't Give Up On Us와 Silver Lady로 영국 차트 1위 곡을 두 곡이나 만들어냈거든요. Silver Lady는 처음 영국 차트에 30위로 등장한 뒤에 일주일 만에 10위로 급상승하더니 오늘 3위를 거쳐서 마침내 1위까지 올랐습니다. 재밌는 건 정작 데이비드 소울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52위까지만 올랐다는 사실이죠. 영국에서 더 알아봐준 노래 데이비드 소울이 부릅니다. Silver Lady.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다이비드 소울의 실버 라이드였습니다. 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슬쩍 가로막는 말이 하나 있죠. 이 나이에 뭘. 새로운 악기를 배우려고 할 때도, 그림이나 사진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7, 80대 남성과 또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온 같은 연령대 남성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한 뒤에 근육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근육을 만들어내는 뚜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운동도요, 우리 몸은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몸도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배우고 싶었던 것, 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앞에서 이 나이에 뭘 보다는 지금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를 조금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Maroon 5의 Moves Like Jagger,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피처링이고요.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까지 세 곡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돌고 또 돕니다.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상처 입힐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쌓아 올릴 때가 있고 허물어 들을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돌을 흩어놓을 때가 있고 그 돌을 다시 모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으며 서로를 껴안을 때가 있고 그 품을 거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다시 꿰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평화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말은 버즈의 Turn, Turn, Turn이었는데요. 이 가사는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와 만든 가사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장이 노래가 돼서 1960년대 빌보드 차트 정상까지 올랐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시대가 달라져도 삶에는 웃을 때와 울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난시 시나트라의 These Boots Are Made For Walking 하고요. Animals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려드리죠.

Nancy Sinatra의 These Boots Are Made For Walking 하고요. Animals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폰타스의 칸상 누마르, 바다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바다 특유의 깊은 정서와 바다 이미지가 어우러진 곡으로 뉴스 폰타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블라디미르 비소츠키의 Fastidious Stage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마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인데요. 거칠게 달려가는 말을 삶에 빗대 조금은 천천히 가달라고 호소하는 강렬한 노래예요.

도스폰타스의 칸상두마르, 바다의 노래, 브라디미르 비소츠키의 페스티디어스 스티즈, 야생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기분 전환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또 작은 위로도 되셨을까요? 그 음악을 그대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참 행복했네요. 존 마일스 뮤직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는 조합마저 수십 가지잖아요. 궁금한데요. 우리 상하 가족들 중에도 먹잘알 쩝쩝 박사님들이 계실지, 한번 자랑하실 분들 계실까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이진아 배불러였습니다. 먹는 거 저도 참 좋아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빵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 끼니마다 빵이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 그래도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샌드위치 조합해서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소스 같은 것들이 되게 살을 찌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그런 좀 살찌는 마요네즈나 아니면 시판 소스 대신에 그릭 요거트를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 그릭 요거트도 파는 그릭 요거트가 이 되직함이 좀 달라요. 약간 묽은 것도 있고 약간 되게 꾸덕꾸덕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종류에 따라서 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게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에 바질 페스토를 섞어가지고 바질 페스토 크림치즈 같은 느낌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냥 뭐 집에 있는 밤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릭 요거트에 섞으니까 묘하게 또 달달구리한 또 밤 크림치즈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조합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이게 그릭 요거트에 짭짤한 걸 넣을 생각을 잘 못하시잖아요. 의외로 짭짤한 걸 넣었을 때 크림치즈 맛이 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한번 그렇게 건강하게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빵 얘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내가 오프닝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빵은 건강빵, 뭐 깜빠뉴 아니면은 사워도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건강빵 맛집들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사실 안 건강빵이 더 맛있긴 해요. 막 그 크림 잔뜩 들어있는 쫀득빵이나 요즘에 샌드 베이글 같은 게 솔직히 맛있긴 해. 더 당연하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 그것들을 먹으면 바로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바로 쓰러져서 잡니다 저는. 그렇게 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빵 위주로 그릭 요거트 싹 발라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메뉴를 어떠신지 아침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주 중에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일인데 상쾌한 아침이랑 함께 하시면서 힘 내보자고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0: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데이브레이크 예감 좋은 날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291님, 고등학교 때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이후 이렇게 꾸준히 듣는 라디오가 생길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언제나 출근길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감동. 뭐야 2291님. 아유, 이렇게 또 꾸준히 찾아주시는 게 더 감사하죠. 이본 이제 선배님께서는 라라랜드 진행을 4시 하고 계시는데 출근 시간에는 또 저를 들어주시다니 참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출근길이 상쾌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도윤서님, 며칠 전부터 학원 강사로 취업돼서 열심히 일했어요. 첫날엔 긴장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고 수업에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았어요. 앞으로는 더욱 교재 연구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윤서님. 제가 또 학원 수저여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알바 형식으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윤서님처럼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막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유, 또 하다 보니까 은근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내 마음처럼 잘 따라와주지도 않고 이게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에 대한 뭔가 이런 무조건적인 존경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학원은 비교적 조금 덜한 편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보람은 확실히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서님께서도 즐겁게 학원 강사 일 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마음 쭉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축하드려요, 윤서님. 앞으로도 파이팅!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불독맨션의 좋아요. 소란, 너를 공부해.

불독맨션 좋아요에 이어서 소란 너를 공부해 들려드렸습니다. 2805님께서요. 시내버스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라디오가 고장난 차를 배차받아서 못 듣다가 오랜만에 햄디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네요. 첫 차 운행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기사님들 라디오 듣는 게 낙인 기사님들도 계실 텐데 한 달 동안 라디오 고장난 차 배차해 주시면 그러면 운전하실 때 약간 적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달래셨을지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라디오를 고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배차를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 거죠? 2805님 듣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첫 차 기분 좋게 운전하시고요.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7130님 딸이 내일 경주로 수학여행 간다고 장롱에서 옷들을 꺼냈다 넣었다 준비하느라 집이 아주 폭탄이 되었어요. 건강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수학여행 갈 때는 예쁜 옷 입어줘야지.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3, 4학년 딸을 가지신 분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요즘의 아이들은 어떤 옷 스타일을 입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블랙 앤 화이트라는 거예요. 무조건 초등학생들은. 근데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한 5학년?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갈 나이쯤에는 무조건 검정색. 그래서 엄마가 맨날 막 알록달록한 옷 사다 주면 아 엄마 그런 거 입으면 친구들 놀린다고 막 이러고 막 보라색 이런 거 사다 주면 절대 안 입고 막 무조건 무채색 검정색 아니면 흰색 입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도 그렇다고 하네요. 예. 전 그래도 요즘에 막 그 다양한 그 민트 코어라든지 퍼플 코어라든지 다양한 좀 색 색깔 옷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런 유행이 좀 퍼져 있을 줄 알았는데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꾸준히 검정 무채색 네, 블랙 앤 화이트가 유행이다. 우리 7130님 따님은 어떤 색깔의 옷을 챙기셨을지 괜히 궁금해집니다. 건강하게 네. 우리 문화유산들 잘 탐험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7130님의 따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니오의 Because of You 3181님 신청곡이에요.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는 2020년 9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4위 그리고 3위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4위는 오마이걸 유아의 숲의 아이입니다. 들을 때마다 피톤치드가 막 뿜뿜 뿜어서 나오는 노래고요. 이어서 3위는 제시의 눈누난나인데요. 싸이씨가 작사에 참여해서 더 맛깔스럽게 탄생한 노래입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유아, 숲의 아이, 제시, 눈누난나.

요원이의 플리마켓 2020년 9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 유아 숲의 아이, 3위 제시 눈누난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정말 4위와 3위 단 한 1위 차인데 한 단계 차인데 노래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참 각자의 노래와 가진 매력이 뚜렷한 두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때는 굉장히 싱글 여성 가수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유아 씨는 진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곡에서 특히나 더 그 피톤치드 향 막 뭔가 상큼하고 뭔가 상쾌한 아침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컨셉으로 하셨는데 컨셉 그 비디오 있잖아요.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퍼포먼스 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더 이 노래의 매력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의 노래까지 함께 신나게 아침 시작해봤고요. 1313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남편이 알바로 택배를 합니다. 도시락을 싸줘야 해서 매일 상아 들으면서 준비를 해요. 음악 들으면서 하니 즐겁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눈누난나 들으시면서 하면 더더더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거를 그 내조라고 하잖아요. 예, 진짜 집에서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 있으면 진짜 힘 불 끝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힘이 날 것 같아요. 반대로 저도 만약에 집에 날 위해서 집안일 다 해주고 막 도시락 다 싸주는 남편이 있다면 아 너무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막 나가가지고 KBS 와가지고 막 온갖 방송 내가 다 하고 시간외로 막 다 일하고 그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은 참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장나영님. 요리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단체 김밥 주문이 들어와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유원님 방송 들으면서 김밥 싸고 있어요.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에는 김밥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잠봉 김밥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근데 그 잠봉이 햄이잖아요. 원래는 샌드위치에 잠봉베르라고 햄과 버터가 들어간 바게트 샌드위치를 파는데 그거에 김밥 버전이어서 밥이랑 햄이랑 버터랑 그 다음에 약간 좀 상큼한 맛 나게 하는 단무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네, 맛있긴 맛있는데 그거 하나만 먹기보다는 그냥 기본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나영님 김밥 몇 개 사셨어요? 몇 개 사셔야 되는 거예요? 4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얼른 마무리하시고 조금 근데 또 이거 김밥 주문 끝나고도 또 장사하셔야 되니까 아우 고생 많으시겠네요. 네,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7540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김종국 사랑스러워 듣고 올게요.

김종국 사랑스러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7867님께서요. 새벽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햄디. 어제 이별했는데 잘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아프네요. 아유, 마음이 많이 쓰리시겠네요. 제가 또 이전이죠, 이전. 이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정말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간이 2주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참아보시면은 딱 2주예요, 2주. 그러면은 슬슬 나아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별했구나. 이제 볼 수 없구나 하고 좀 온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너튜브에서 그런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동영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결국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나를 잘 아껴줘야 되고 나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밥도 못 먹고 건강 해치고 일에도 지장 오고 하면은 나를 아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잘 대우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요즘에 너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운동하기, 맛있는 거 먹기, 요리해 먹기, 산책하기, 상쾌한 아침 듣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기 아니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좀 땡기는 거 고르셔가지고 그거에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 있고 내가 도대체 왜 저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지? 라는 시간이 분명 옵니다. 전 그중에서도 운동하기 제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더 예뻐지고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로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7867님 힘드실 때마다 상쾌한 아침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별 그까이까 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더 업그레이드 된 7867님을 위해서 시간 잘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아이유 이별로부터 듣고 올게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두근두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러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0: 그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생활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많이 들리는 곡으로 함께 해볼 건데요. 먼저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문장 생각해 보세요.

현재 많은 순간 나는 당신의 눈에 푹 빠져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당신은 날 따뜻하게 해줘요. 오, 얼마나 좋아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에보니 로렌, 또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라피에르의 Meet You Again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2024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재즈의 매력을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요. 많은 순간 나는 당신의 눈에 푹 빠져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그쵸. 재즈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살짝 느껴지시죠? Half the time. 이 부분 무슨 뜻일까요? Half the time. 직역을 한다면 시간의 절반이거든요. 꽤 자주, 많은 경우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션 문장이 바로 들린 거예요. Half the time I'm lost in your eyes. 난 당신의 눈에 푹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It's no surprise. 놀랄 일도 아니죠. 라는 부분입니다. No wonder you live in my mind. 자, no wonder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죠? 당연하다 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You live in my mind. 당신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당신이 내 머릿속에 살고 있는 건 당연해요. How lucky am I? How lucky I am.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감탄문이긴 하죠. 근데 How lucky am I? 아,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것도 감탄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You came into my life.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다니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아요. Yet I never knew I'd miss. 하지만 뭐 그런데 I never knew I'd miss. 내가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절대로 몰랐다는 거죠. 무엇을? Our beginnings quite like this. 우리의 시작을, 예, our beginnings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절대로 몰랐대요. 근데 이 끝부분에 quite like this, 예, quite like this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이냐면 이렇게까지, quite like this, 이런 식으로 예, 이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까지 내가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절대로 몰랐다라는 전체 문장. Yet I never knew I'd miss our beginnings quite like this. 이거였어요. 이제 잘 이해되시죠?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을 어떻게 나타냈죠?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네, all over again 이라는 게 처음부터 다시 라는 거죠.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멜로디까지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해보세요.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그죠? 그 다음에 Can we go back to when we were just friends? 우리가 그저 친구 사이였던 때로 Can we go back to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 이 둘은 처음에 친구 사이에서 시작을 했나 봐요. So I can hold your hand for the first time.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보게요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친구였던 때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 설렘을 갖고 당신의 손을 다시 잡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 anticipate calling you mine. 당신을 원래 anticipate라고 하면 예상하다, 뭐 기대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요. Back where we began. 우리가 시작했던 그곳으로요. If I could meet you again.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날 따뜻하게 해줘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hen I'd ask you why. 그러면 나는 물어볼 거예요. 라는 소절부터 들어봤습니다. 아,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then I'd ask you why.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거래요. You don't wear your jacket. Why you don't wear your jacket when it's rather cold outside?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죠. 밖이 꽤 추운데 왜 당신은 자켓을 안 입었냐고 나는 물어볼 거예요. 라는 뜻이죠. That's because you keep me warm.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밝혀줬습니다. That's because you keep me warm. 아,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뭐 자켓이 필요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Our first picnic at the park. 공원에서의 우리의 첫 피크닉. When we stayed out till dark. 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밖에서 머물렀던 때. I wish we could relive that part when you let me in your heart. 이 중에 relive라는 단어가 들렸죠. 이때는 relieve가 아니고 relive 이런 단어였습니다. 철자는 R-E-L-I-V-E 라는 철자예요. 다시 경험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I wish we could relive that part when you let me in your heart. 오, 이해되시죠? 나는 우리가 그 부분, that part, 그 부분을 다시 we could relive,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When you let me in your heart. 당신이 나를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줬던 그때를. 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네요. 이 설렘에 한번 공감해 보시죠. Ebony Lauren, Jason Lau.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많은 순간 나는 당신의 눈에 푹 빠져 있어요. Half the time 이라는 표현 들으셨잖아요. Half the time, I'm lost in your eyes. 네, 이 가사였습니다. Half the time, 꽤 자주, 많은 경우라고 알려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Half the time, I forget where I put my glasses. 아,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시죠? Half the time, I forget where I put my glasses. 나는 꽤 자주 내가 안경을 어디다가 뒀는지 잊어버린다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이 멜로디 기억하고 계시죠?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I want to start all over again. 이렇게 좀 더 쉬운 버전도 기억해 두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당신은 날 따뜻하게 해줘요. You keep me warm. 이거였습니다. You keep me warm. 이런 구조 꽤 익숙하실 텐데 또 다른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당신은 나를 차분하게 해줘요. 어떻게 돼요? You keep me calm. 그죠? C-A-L-M. Calm. 그 다음, 커피는 잠을 깨워줘요. Coffee keeps me awake. 네, 이처럼 응용 문장도 연습해 봤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Check.

0: 많은 순간 나는 당신의 눈에 푹 빠져 있어요. Half the time I'm lost in your eyes. Half the time I'm lost in your eyes. Half the time I'm lost in your eyes. 두 번째,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I wish I could meet you all over again. 세 번째, 당신은 날 따뜻하게 해줘요. You keep me warm. You keep me warm. You keep me warm. 네, 리듬도 아주 잘 타십니다. 잘하셨어요.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519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오늘 친정 부모님이 친할아버지 묘지 벌초하러 의성 내려오시는 길에 아이들 간식 주러 잠깐 동네 근처에 오시는데요. 안전운전 하시라고 NRG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어떤 간식이길래 이렇게 또 들러서 주실 정도로 아이들 얼굴 보러 오시나 보다. 그쵸? 아, 또 간식 얘기하니까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8519님 부모님 안전운전 하시라고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NRG 할 수 있어!

메이크업 댄스! 이어서 09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소개된 인천분들의 추억의 간식

산초를 알게 된 후 저도 다이어트하며 러닝 시작했어요. 최종 목표는 인천 왕산 마리아나항에서 열릴 SM런 마라톤 완주입니다.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서 끝까지 달려보려고요. 민호의 Make It Hot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예능에서 그 샤이니 민호씨가 계란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삶은 계란에 초고추장 오일을 올려서 먹는 건데 이게 인천분들이 자주 드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0916님 마라톤 완주 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민호 Make It Hot.

Good morning, wake up, dance. 3004님, 남들은 춥다는데 아직도 더운 열만한 인간이 보냅니다. 세븐틴 핫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아침 저녁은 좀 춥긴 한데 낮에는 햇빛이 좀 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살짝 예,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3004님을 위해서 들려드립니다. 세븐틴의 핫 같이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랑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3692님, 햄디 굿모닝! 아직 깜깜한 아침이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다섯 바퀴 뛰고 잠시 쉬고 있어요. 햄디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뛰었어요. 오늘도 빵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소문이 다 나버렸네요. 빵순이인 게. 아 근데 진짜 이제 점점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참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깜깜한 아침 시간에 운동하신 것 같은데 조심해서 운동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섯 바퀴나 뛰셨네요. 아유. 8935님. 택시기사인데요. 활기찬 방송 들으면서 산스장에서 운동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산스장 너무 좋죠. 요즘에 이제 길스장도 있고 길거리의 시장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공스장, 공원의 시장, 산스장. 네. 은근 거기서도 할 게 많더라고요. 기구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8935님 활기차게 산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셨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3692님 그리고 8935님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급할수록 돌아가라.
1: 이거 프린터가 왜 이렇게 말썽이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회의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해. 고객 상담실 번호 여기다.
2: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는 상하전자입니다. 말로 하는 ARS는 1번. 기존 ARS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1: 말로 하는 ARS 1번.
2: 말로 하는 ARS입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상담원 연결.
2: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 빨리 고쳐서 프린트해야 된대. 제발 빨리 좀 받아주세요.
3: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객님. 생활전자 상담은 박규순입니다.
1: 저희 프린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다들 업무 봐야 되는데 일 못하고 있거든요.
3: 그렇습니까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고객님 일단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서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허유원이요. 허유원.
3: 허유원 고객님. 이 상품은 저희 쪽에 상담해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담당 부서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1: 네네네네 괜찮은데 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급해요.
3: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4: 반갑습니다. 상관자 상담원 박철봉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1: 저희 그 프린터가 지금 작동 안 해가지고 바꾼 지 얼마 안 된 건데 먹통이 됐거든요. 저희 진짜 급하거든요.
4: 네 고객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서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유원이고요.
4: 네 어디서 네. 지금 문제가 발생하신 거죠?
1: 회사요. 회사 프린터가 안 돼. 회사.
4: 회사에서 회사 프린터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라서요. 해당 부서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 저기요 여보세요 선생님.

0: 다비치 파리파리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급할수록 돌아가라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제 AI 목소리 되게 잘하시네요.
1: 그래요?
0: 네.
1: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는 상하전자입니다.
0: 와 신기하다. 아 근데 ARS 이용할 때 저만 그래요? 저는 진짜 AI 목소리 나오자마자 무조건 1번 1번 1번 이렇게 듣지도 않고 그냥 누르거든요.
1: 그게 아무 번호나 누르면 네. 그 앞에 있는 긴 말을 생략하고
0: 맞아, 맞아.
1: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네. 왠지 모르겠는데 아, 좀 옛날 세대라 그런지 AI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AI가 아. 내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전 무조건 상담원 연결하는 편이거든요. 어때요?
1: 저도요. 저도 그래요.
0: 아, 그쵸. 네. 우리 네. 90년대생.
1: 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왜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프린트기가 고장났어요. 네. 그러면 뭐 1번 뭐 고객 상담 전화번호, 뭐 2번 뭐 회사 안내, 뭐 3번 영업 시간 안내 이런 걸 있으면 맞아. 그거를 하나하나 다 탭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빨리 저의 본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0: 맞습니다.
1: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네. 이분들도 이제 그런 걸 분류를 해서 정확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긴 하지만
0: 맞아요.
1: 저희처럼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못 찾습니다.
0: 우리의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상담을 연결했는데 아까 박철봉 씨가 심드렁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나오면은 아, 그 급할 때 마음이 더 이렇게 급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은 꼭 뭔가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는 것 징크스처럼 왠지
1: 아, 왠지 그냥 바쁠 때 갑자기 길이 더 막히고
0: 맞아 막 엘리베이터 안 오고
1: 네. 그리고 막 업무 중에 지금 바쁜 게 막 몰렸는데 네.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막 전화가 온다거나
0: 그러니까.
1: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아, 저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름 안 넣은 사건
1: 네. 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 바빠 죽겠는데 하필 길을 아, 근데 그것도 제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앞 차만 보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잘못 들어서 결국에 아 그냥 천천히 갔으면 정시 도착인데 그렇게 하다가 막 10분 늦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1: 그 햄디랑 네. 운전에 대한 주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제가 얼마 전에 햄디랑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퇴근할 때
0: 네.
1: 그날 급하게 제가 좀 집에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다른 데 볼 일이 있어서
0: 네.
1: 제가 빨리 가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운전을 딱 하는데 차를 딱 빼자마자 우회전을 딱 했는데 바로
0: 아,
1: 바박
0: 제발
1: 그래서 옆에 있는 외제차를 박았습니다.
0: 아, 뭐 그래서, 어디 나라 거였어요?
1: 예?
0: 어디 나라?
1: 뭐 독일 3사 네. 그래서 제가
0: 아,
1: 그래도 살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0: 아, 그럼 시간 더 늘어났겠다.
1: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전화번호 이제 찾아서 전화 드리고 이제 사내에 계신 분이니까
0: 네.
1: 아, 보험 처리 그냥 할게요 라고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좀 늦는다고 얘기하고 뭐 그 다음날 바로 수리센터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살짝 박아서 저는 국내 그 국산차만 이용해서 몰랐는데
0: 네.
1: 그 다 가는데 한 2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래서 네.
0: 아니 근데 진짜 꼭 이런다니까 급하게 움직이다가 왜냐면은 정신이 너무 어, 빨리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경주마처럼 앞에만 보니까 양옆을 살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진짜 급할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네. 하나하나 그냥 앞에 닥친 일부터 해결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마음이 급하면 좀 그렇게 돼요.
0: 맞아요. 어. 전 진짜 사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지금 운전하면서 많이들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타산지석 삼으셔가지고 조금 더 조심히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죠?
1: 공감된다고 지금 막 보내시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1: 채팅 보내시면 안 됩니다.
0: 절대 절대 안 돼요. 으이그 난 안 그래야지 하시면서 더 진짜 주변 잘 살피시고
1: 예.
0: 조심하시고 급하게 나가시다가 우리 철규 아나운서처럼 에, 독일차 긁지 마시고 안전운전 아셨죠?
1: 네. 마무리하세요.
0: 아, 짠거 같이 안전 하나 둘 셋 안전운전
1: 하세요.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하하의 공백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내 삶의 고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셔야겠고요. 냉각수와 엔진오일 또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 확인 등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입니다. 파남 진입로 1차로가 차량이 뒤집어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구분 램프 구간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역시 진천 터널 부근 꽉 막혀있는 이유 갓길에서 처리 중인 대형 화물차 사고의 영향입니다. 수도권 구간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쪽 정체 부쩍 길어져 있고 경기 동쪽으론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와 서하남 부근으로도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래됐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지 그간 찬바람에 시달려서 좋아하던 노래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

곁에 있어줘. 어둠 속에서 날 깨워줘. 너보다 더 밝을 순 없어. 이 세상에서 마음 아플 일 없어. 곁에만 있어줘. 소울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 곁에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17일 목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은 소울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였습니다. 오혜진님이 오늘도 우아족 곁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고 아주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신 권영민님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 또 최아람님 안녕하세요. 박인용님은 출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정희관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파이팅하세요 하고 트레이드마크 하트 5개를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현석원님, 출첵이요. 부산 출장 가는 길이라 8시 50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부산에 2년 살았는데 거의 10년 만에 방문하네요. 오, 그러시군요. 8시 50분이면 그래도 뭐 거의 2시간 꽉 채워서 출장길 함께 해주시는군요. 오, 10여 만에 방문하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부산에 뭐 거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종종 여행을 갔었는데 그게 좀 한참 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좀 일 때문에

산을 들렀는데 속속들이 들러본 게 아니라 이렇게 겉에만 봤는데도 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마 사셨던 기억이 있으면 그 변한 모습 더 눈에 띄실 것 같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2672님, 경아님 하이롱. 오늘은 경아님과 다시 재회해서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 헤어졌었어요. 2672님. 어서 오세요. 100일 기념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의 기분입니다. 오늘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고 어떤 기분으로 보내실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amount.
1: 이효리의 You Go Girl, 지드래곤의 Heartbreaker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눈에서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기분 계속 보내주세요. 4959님, 조기 출근 당번인데 늦어서 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아조만 들려요. 마음은 마라토너랍니다. 지각 안 하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야, 이렇게 바쁠 때 들리시나요? 아, 그렇다면 아직은 그래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제발 지각을 안 하시길. 9058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는 무슨 영문인지 잠이 오지 않아 한 시간 정도 잠깐 눈 붙였다가 무거운 몸으로 출근하네요. 힘들어요. 우아족 가족 여러분께서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하셨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셨죠? 한 시간 정도면 이거 진짜 정말 눈 잠깐 감았다가 그냥 출근 때문에 일어나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서 쉬실 수 있나요? 신민호님, 굿모닝 경아님, 어제 성공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행사를 마쳤어요. 앞으로 더 높게 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소중하게 파이팅 하세요 하셨네요. 또 한 단계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시나 봐요. 파이팅입니다. 이동구님, 오늘 아침 공기는 꽤 차갑네요. 재채기를 연거푸하고 나니 머리가 띵해요. 감기,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요즘에 좀 일교차가 10도 이상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는 확실히 겉옷 안 입고 나오면 좀 쌀쌀하다? 이렇게 좀 춥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한낮에는 아직 정말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좀 더운 날씨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항상 감기, 독감, 코로나 이게 유행을 안 하던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린이 부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검정 원피스에 노랑 반바지를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양말을 신은 우리 2살 조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찌나 도망가고 숨는지 오늘은 글쎄 하얗고 커다란 쇼핑백을 뒤집어 써버린다. 연한 갈색 토끼 인형을 들고 쇼핑백을 쓴 채 당당히 서 있는 나의 조카. 그 모습에 웃으면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 고모가 사준 장난감 다 가져간다. 에휴,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다. 장난감을 가져가기는커녕 더 사주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아이 얼굴 보고 싶어서 애타는 건 결국 어른인데.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기만 한 조카. 그래서 사진 몇 장 찍어 떨어져 있을 때 보려고 했는데 별 수 있나? 그냥 쇼핑백을 쓴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리사 러브랜드의 트룰리,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893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아, 김영애님이 조카 너무 귀여워요. 저도 빨리 고모가 되고 싶은데 곧 동생네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아, 이제 조카 바보 예약해 놓으신 건가요? 또 신정희님은 어머나 이쁘고 귀여워라 하셨네요. 아, 근데 아이들 가끔 그 엉뚱한 행동들은 참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죠? 8934님 그 조카 앞에서 애탄다고 하셨는데 그 집에 아이 한 명 있으면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집중이 돼가지고 눈 맞추고 한번 안아보려고 다들 애틀면서 애쓰잖아요. 우리 조카가 고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똑똑똑 하고 1302님이 노크를 하셨네요. 새싹입니다. 퇴직 전엔 이 시간에 출근 중이어서 라디오를 차에서 꼭 들었는데 요즘은 잘 못 듣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찾아왔어요. 반가요. 자주 소식 전할게요. 우리 친구예요. 오늘도 좋은 시작, 부지런한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왠지 친구 하자고 이렇게 손 흔들며 다가와서 이렇게 악수하느라고 이렇게 손 쓱 내미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저 손 내밀어서 악수하면서 꼭 잡았습니다. 자주 봬요, 1302님. 2884님, 궁금한데 혹시 PD님 이글스 팬 아니시죠? 왜요, 왜요? 이 추측의 이유가 궁금한데 그리고 왜 궁금하신 거죠? 답을 알려드리자면 아니랍니다. 왜 궁금하셨지? 1577님, 경아님 응원해주세요. 오늘 저희 팀에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팀 CPR 대회를 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이상구 센터장님, 왕진은 주인님, 이정규 부장님, 임바울 반장님, 그리고 우리 홍일점 코치 하영씨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소방서 파이팅! 하셨네요. 와, 그 일단 대회면 순위를 가리는 거잖아요. 맞죠?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일단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이현주님, 아들 저녁이라 데리러 연천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지금 가시는 길 얼마나 설레실까요? 일단 앞으로 걸어갈 길도 걸어갈 길이지만 지금 만나시는 길 너무너무 반갑고 아주 즐겁게 만나십시오. 아, 이제 저녁하면 좀 일단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걸어갈 길 정말 좋은 길만 꽃길만 걸어가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지수의 꽃 그리고 타이푼의 그래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기분 어떤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7728님, 저는 옷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비수기를 지나 추워진 날씨와 추석을 앞두고 고객님들께서 서서히 찾아주시고 계셔서 간만에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한가득 쌓인 신상품을 오픈 전 정리하기 위해 이른 출근길을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늘 요즘 같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지만 기분 좋은 하루 보낼 것 같아요. 신동진님, 오늘 기분 울겠어요. 사장님, 오늘 골프 라운딩 가신다 해서 어제 퇴근길부터 기분 좋았는데 퇴근 후 톡 받았어요. 사모님이 대신 출근하셔서 회사 대청소하시고 오후엔 마트 거래처 선물 구입하시는데 제가 따라가야 해요. 울겠네요. 짐 들고 운전도 해야 돼요. 아이고. 하지만 이왕 하시게 된 거 오늘 특수 임무를 수행하시는 날로 그냥 생각하시고 아주 미션을 제대로 완료하시면 더 예쁨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퇴근 후에 고생하신 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2850님, 우울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도착해서 진료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료 잘 받으세요. 1391님, 저 오늘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보러 가요. 벌써부터 떨리지만 배운 대로 집중해서 임하려고요. 이제 아이들도 고등학생 되고 운전할 일이 생길 것 같아 선택했는데 나이 마흔에 면허 따려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긴장되고 설레는 기분입니다. 안전 운전 파이팅 해주세요. 1391님, 면허 없는 저도 부끄럼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럽다니요. 대단하십니다. 시험 잘 치르세요. 2548님, 18년 사용한 세탁기와 이별을 하고 새 세탁기를 샀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세탁실이 산뜻해지고 분위기가 바뀐 듯해요. 제 기분도 같이 산뜻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존 덴버가 부릅니다. Two different directions.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3분입니다. 전혜정님, 도로주행 시험 잘 보세요. 저도 40살에 취득했어요. 47살인 지금 장롱 면허지만요. 아유, 7년 동안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 잘 해놓으신 건가요? 저는요,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물론 지금 자율주행차들이 더러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많이 이용해서 면허가 없는 저도 얼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아니,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타게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김미숙님, 오늘 월급날입니다. 버스 안에서 본 구름이 용모양. 그런 구름은 처음 봐요. 대박 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 이런 기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구름이었을까요? 진짜 용이 감추느라고 구름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늘에 UFO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구름이 있으면 저 안에 숨어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보거든요. 임정임님, 참치김밥 싸서 딸 도시락 싸고 조개탕에 김밥 먹어요. 맛있어요. 아유, 오늘 바다의 향기 가득한 아침을 드시고 계시네요. 박보검의 목소리로 노래 들어보죠. 별 보러 가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언제나
1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조원선의 원더우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출근 정체가 상당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추돌사고 처리 구간도 있는데요. 시흥 요금소를 막 나온 지점 4차로입니다.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이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뒤로는 1km 구간 시흥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이전으로도 김포 부근과 계양에서 송내, 장수 부근 정체가 꾸준하고요. 이 사고 지점 지나서는 안현에서 도리분기점, 조남과 하기분기점 일대로도 지체 서행합니다. 서울시내도 분당소로 성남방향 수서부근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뒤쪽으로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으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 끝났지만 뒤로는 구리 암사대교 부근부터 긴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날 따라 춤을 춰요.
6: 저 이봉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윤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 바로 비밀번호죠. 생년월일을 넣어 만들면 해킹 위험 있으니 빼.

해라. 늘 쓰던 비번으로 설정하면 알파벳, 숫자, 특수기호 섞어라 요구도 많아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까먹기 일쑤인데요. 여기서 퀴즈! 비번에 이 특수기호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문장 부호 중 하나로 쉬프트키와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면 나타나는 것 뭘까요? 1번 암표, 2번 느낌표, 3번 백지수표.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키보드에서 쉬프트키와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면 나타나는 문장 부호 뭘까요? 감탄문의 끝에 쓰죠. 1번 암표, 2번 느낌표, 3번 백지수표.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7: 이 노래 다 알지? 이윤하의 비밀번호 486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키보드에서 쉬프트키와 숫자 2를 동시에 누르면 나타나는 문장 부호. 오늘의 정답 2번 느낌표죠. 6634님 정답 2번 느낌표. 아침마다 엄마 차 타고 등교하며 듣고 있는 고3이에요. 엄마는 매일 도전해도 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대신 도전해요. 저는 당첨되게 해주세요. 와 당첨되셨어요. 요즘 막바지 수험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겠네요. 파이팅입니다. 8223님 2번 느낌표. 지금 친구들은 알까요? 비밀번호가 왜 486인지? 아, 맞아요. 이 노랫말에 나오는 건 뜻을 더한 거고 이건 예전에 삐삐 사용하고 이럴 때 알던 건데 왜 그런지 알려주시죠. 왜 비밀번호가 486일까요? 8179님 2번 느낌표. 전 달러 표시 많이 써요. 아, 그러시군요. 달러 표시는 어디지? 지금 제 앞에 키보드가 있어서 보니까 아 4번이네요. 4번과 쉬프트키를 같이 누르면 달러 표시. 7529님 2번 느낌표. 저도 B번에 느낌표 있어요. 아마 느낌표 있는 분들 많을걸요. 저도 있거든요. 오경희님 2번 느낌표. 어제 모 쇼핑몰 B번 찾다가 귤 구매 못했어요. 이게요 한 번에 찾아지면 좋은데 뭔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디 찾기부터 나중에 비번 찾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다른 계정과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 계정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런데 아이디 비번 또 찾으면 안 찾아지고 그 무한 굴레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2500님 일하다 사무실 가서 눌러봤네요. 정답 느낌표. 아유 행동파시네요. 2500님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2946님, 항상 듣고 있다가 병원에서 발수술 받고 오랜만에 들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 몸 전체를 받쳐주는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요즘입니다. 아껴 쓰고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참, 우리는 왜 그럴까요? 잃고 나서야 왜 소중함을 아는 걸까요? 재활 잘하세요, 이구사령님. 쇼네 노래 함께 듣죠. Way Back Home. 이어지는 곡은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현의 Way Back Home,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이어서 들어보았습니다. 배영은님,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비염. 아, 정말 불청객이죠. 저는 재채기로 와요. 보통은 재채기 할 때 눈을 감게 되는데 운전할 때 위험해서 눈을 반 뜬 상태로 재채기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무섭대요. 너 태워주느라 그러잖니. 야, 배영은님 대단하신데요? 본능을 이 연습과 노력으로 바꾸시다니. 야, 멋지시다. 딸, 정말 이건 엄마가 대단하신 거야. 7305님,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인 쌍둥이 남매 엄마입니다. 오늘 경아님 방송 듣다가 화면에 보이는 서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문자 드려요. 쌍둥이 아들은 예비군 훈련 가고 딸은 꿀잠 중이네요. 오늘 생일이고 30주년 결혼기념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침 출근하는 남편한테 금일봉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30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모두 파이팅!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야, 금일봉. 마음이 두툼해지는 기분이네요.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곧 3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셨으니 혹시 이렇게 좋은 시간, 맛있는 좀 식사 좀 하시고 그러는 건

결혼 기념일 날 하시려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보이는 라디오 많이 보시나요? 저는 그 노래 나올 때도 그렇고 종종 보거든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보이는 라디오 한강변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주 저도 쳐다보는데 이 한강변 자체도 좋지만 저는 그 강변에 있는 건물들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는데 원래 그쪽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었거든요. 산자락이 그렇지만 훨씬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 짓던 건물들이 이제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산자락이 이제 절반 이상 가려졌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가을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노래 선물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현석원님 신청곡이에요.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이어지는 곡은 김아현님 신청곡입니다. 이안 물고기 자리.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이현주님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홍정수님, 오늘 새로운 곳 이직을 위해 면접 보러 갑니다. 조마조마한 50대 미리 합격 축하받고 싶어 첫 인사 드립니다. 힘나게 해주세요 하셨네요. 지천명 50대 아니겠습니까? 천운이 함께 하시길. 한미숙님, 대구에서 해남 가고 있어요. 너무 멀어요. 혹시 일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지시나 보다. 아, 근데 멀죠. 0481님, 밭둑에서 밤나무 심었는데 밤이 토실토실 잘 연그러서 밤죽고 있어요. 한 털, 두 털, 세 털, 밤이 너무 예뻐요 하고, 아, 그 빨간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겨진 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고슴도치 그 밤송이 안에 아주 예쁘게 밤들이 들어있네요. 한 번씩 이렇게 먹거리를 먹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걸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 드는 음식들이 꽤 많은데 도대체 이 가시를 벗겨서 또 그 안에 딱딱한 껍질도 벗겨서 그 안에 그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이걸 어떻게 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드실 건가요? 저는 군밤이 가장 좋은데. 6531님. 아침에 중학교 급식 검수 다녀왔어요. 늦지 않게 가려고 10분 거리를 빠르게 걸었더니 아침부터 땀으로 옷이 젖었네요. 아침부터 걸으니 덥지만 기분은 좋으네요. 학부모 모니터링 다녀오신 건가요? 아, 이 급식 검수 굉장히 일찍 하는군요. 이미 벌써 다녀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오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네요. 메뉴가 뭐였으려나요? 전소연 기안84가 부릅니다. 퇴사할게요. 김태훈님이 듣고 싶어 하셨고요. 이어지는 곡은 지코의 아티스트.

0: 인생.
1: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961님, 아이 등교 준비하며 오디오북을 듣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녹음자를 들어보니 조경아라고 적혀 있어 혼자 반가웠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시리즈랍니다. 내적 친밀감 뿜뿜이네요. 아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친근감이 확 오르네요. 그래서 생겼대요. 그 시리즈가 좀 많아요. 네. 그 시리즈를 쭉 담당하고 있는데 오디오북을 뭐 다 좋아하지만 이 책 낭독 참 재밌게 하고 있어요. 책마다 주제가 다른데 뭐 어원이라든가 유래 등등을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도 쉽고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를 한답니다.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권영재님, 어제 회식 후 운동 중인데요.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아자 파이팅! 아, 좀 회식이 늦게 끝나셨나요? 아니면 좀 혹시 한잔 하시고 불쾌해지실 때까지 이렇게 좀 계셨으려나. 우아족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운동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홍정환님이 신청하셨어요.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권영민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KBS 라디오.
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꼭으로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The Power of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출근 이동량이 꾸준하고요. 간선도로 작업이 시작된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릉 분기점을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시작됐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는 강동대교부터 긴 구간 주춤합니다. 이후 잠실 철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로 반대 잠실 쪽도 행주에서 동작대교 또 영동대교 부근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강변북로 구리방향 역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 정체 모두 지나시는데 아직은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남양주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인 1차로 사고 처리 여파 퇴계원 부근부터 6km 구간에 걸쳐 크게 받습니다. 또 남북권인 호남선 순천 쪽 서광주 3차로도 사고로 차단돼 정체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2: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4: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물을 담으면 물대접이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같아서 바다 같은 마음을 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만 담고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그릇이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 모두 똑같은 그릇을 갖고 태어났는데 과연 지금 내 마음을 담은 그릇은 어떤 이름일까 한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